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맨발의 왕자로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노 아베베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맨발로 달려서 그 긴 42.195km의 우승을 하였고 몇 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세계 신기록까지 깨뜨렸습니다. 또한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후에 출전했을 때에도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3연패를 도전하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그는 경기 도중 다리가 골절되어 어쩔 수 없이 금메달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남은 두 팔로 열심히 훈련하여서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다른 종목인 양궁과 탁구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에겐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잃은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주 안에 있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꽃을 피우기 위한 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남은 것, 지금 있는 것에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더욱 아름답게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직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새로운 직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새 사람에 합당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알고 충성하게 됩니다. 모두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좌절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생활하던 시골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보이는 외모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즉 재력, 학력, 집안 뭐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모두 다 세속적인 판단이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하늘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목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 안에 있지만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여전히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배경, 즉 재력이나 학력이나 외모, 집안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이어가지요. 그러나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봐주시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가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그 환한 얼굴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안목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의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다라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생활신조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 데 헌신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다라고 불린 여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감동 다큐 영화가 지난주 4월 26일 수요일 한국에서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 독일 출신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찾아서 9세 때 홀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간호선교사 자격으로 1912년에 조선에 들어온 서서평 선교사는 이후 광주 재중원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간호훈련을 비롯해 간호교과서를 저술하고 조선간호부회 현 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10년간 회장으로서 국제간호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모아 설립한 이일학교, 현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또 부인조력회, 지금의 여전도의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여성계몽과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던 고아와 거지, 그리고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거두어 교육시켰고 버려진 고아 13명과 한센병자의 아들을 입양의 친자식처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무명 배옥과 고무신 차림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는 푸른 눈의 선교사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했던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당시 병의 원인을 알수 없었던 그녀는 시체를 해부해서 연구 자료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에게 남겨진 유산은 동전 7장, 강냉이 가루 2혹, 걸인에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참석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목놓아 우는 통곡 소리가 마치 비행기가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서 한국 선교사는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친으로 선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의 선교사였지만 조선의 여인과 고아와 병자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센병자들을 미개하다고 더럽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앞선 문명을 가진 미국의 선교사였지만 조선의 여인과 고아병자를 예수를 모른다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조선의 여인과 고아와 병자와 한센병자를 사랑하고 조선의 여인과 고아 병자를 그리고 한센 병자를 자식으로 삼아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0: 우리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님의 안목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 죄값 치러야 돼. 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화목이 뭘까? 직분이 뭘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지? 부탁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집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은 바꾼다, 교환한다, 화해시킨다,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죄인을 의인과 교환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직분은 뭔가? 직분이라는 말은 섬긴다, 그 다음에 구제한다, 도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 구제, 도움 등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직무. 섬기고 구제하고 도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직분이다, 이러는 거죠. 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비밀을, 그분 안에 깊은 사랑을, 그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은 무슨 말이냐? 바로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탁 이렇게 마치 전쟁하려고 나면 전방에 군사를 배치하듯이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우리를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 말은 화목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 이후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겨라, 구제하라, 도우라 명령하셨고 그 본으로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이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앞서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계십니까? 구제하고 섬기며 도우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제하고 도우며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믿도록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이런 믿음과 실천은 너무 큰 믿음과 실천이어서 주님이 앞서서 가셔서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도전을 그냥 나는 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구제하고 도우고 섬기며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라고 나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먼저 가고 계시죠. 근데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증거죠.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게 안 돼서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영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다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것도 못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가치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있다면 매일 아침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어미곰이 잃어버린 아기곰을 찾아서 절규하듯이, 새끼곰을 찾아서 찾으려고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기도의 양이 차죠.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눈물처럼 우리의 눈물이 한 영혼의 눈물의 양이 다 차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먹고 잘 살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도 함께 먹고 힘든 일도 도와주고 함께 도와주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전도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때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어찌 전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을 길러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즉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역을 감당하였다고 생각하면, 사실 자녀도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를 키우는 일보다도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섬김의 가치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예수 생명으로 인도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네요. 이 땅에서 빛나는 삶 더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해 준 거죠. 다니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빛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전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1년,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니까 영화까지 만든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낌없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떡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살려내셨던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원토록 빛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에 남을 이런 마음을 담은 시를 남겨놨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생명을 담은 이런 남자 여자 미국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조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남고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도 남는 시를 남겨놓았어요. 언더우드의 조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에도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의 조선을 위한 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제1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나아가 새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말길을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꿨는데 지금 그것이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를 섬기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 사람에게 부어진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버리고 영적인 귀를 막아서 도대체 세상 가운데 깊이 담겨있고 파여 살도록 만들어버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믿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섬김,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섬기는 그 섬김이 사업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겼던 그 섬김이 직장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가는 자들에게 같이 도와줬던 그 섬김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빛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화목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어요. 대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모든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처럼 권면하라는 겁니다. 말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 화해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의 종과 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정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저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하고 있다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아직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들을 구원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 돼. 주님 마지막 유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건 그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빼앗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삼으셨죠. 죄를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쓸 때마다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얽매여 있던 억압되어 있던 것들에서 값을 주고 속량해 주셨다는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의 속죄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려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안에 살 길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이 언저리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원리요 구원의 위치인데 하나님과 화목은 이 대속의 원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화목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정죄하심을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귀가 인이 뱉기도록 눈이 띄어지도록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 이 화목의 복음을 교회 안과 밖에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에 한가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나오는 간증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쭉 받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계속해서 7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려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히틀러였다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이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저항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무려 일곱 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면서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전쟁백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 목사님의 꿈이었지만 우리 주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끼우끼우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마음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지지 않은 정말 위어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화목의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얻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악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뜻의 중심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의 그 중심에 뇌가 살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한 내 뜻이에요.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3번째 강해 믿음과 분별을 전해주십니다.
2: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서 옳고 또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지혜로 남아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무엇이 또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높이는 그 길로만 가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103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들,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제 뜻대로도 안 되고 그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죠.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존의 믿음의 틀이 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틀이 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늘 제대로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세계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된 믿음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이제 얘기도 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어떤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가장 주의 깊게 알아야 될 내용들, 또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속에 있는 기존의 그 믿음의 그 틀들은 늘 좀 접어두셔야 돼요. 접어두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려는 그런 그 열망,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니까 제발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된 믿음의 삶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그 세계에서 주를 만나고 또 주로 인해서
1: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알아가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늘 그런 좀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대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그 수요일도 그 부산서 다섯 분이 또 저를 안다고 찾아오셨어요. 이놈의 인기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딴 데 모텔서 주무시고 뒷날 또 와가지고 그 저녁에 질문할 걸 다 적어가지고 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 시간 계속 묻고 답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식사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어떤 그 말씀의 세계를 좀 알고 싶은 하나의 그 열망이죠. 그런 열망이 그 부산에서까지 오게 되면서 또 하룻밤 자면서 또 묵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려지는 거 또 뭔가 이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 세계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열망, 열심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냐 싶어요. 늘 우리가 좀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좀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분별이란 말이 나와요. 본문 다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좀 나누어 가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대로 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뜻이 아닌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그 인식하실 거예요. 만일에 이 분별하는 시각이 없다면 또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다면은 우리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고 또 믿음이 아닌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또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뭔가 분별한다 이걸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끌어들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길 끄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또 교인들이 재미있어하고 많이 참석을 하면은 성공했다. 그렇게 간주를 하죠.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재미있어 할까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내 뜻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뜻인데도. 자,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인간의 뜻은 언제나 온전치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선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악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뜻의 중심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의 그 중심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한 내 뜻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면 왜 나의 뜻을 악하다고 합니까? 그런 의문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워서 내 뜻을 정당화해버리죠.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하는 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의 중심에 주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당당하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게 헌금이에요. 예배당 지으면서 얘기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헌금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 안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봉사 헌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또 교인들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예배당, 거룩한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써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에 반박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 전도의 사람 데려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 여기는 거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비비지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뭐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은 뭐 성경 필사하는 게 보니까 여기저기 거의 유행들이에요. 아주 유행들입니다. 근데 성경 필사하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성취감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안 써봤으면 모르죠.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썼다. 그 성취감, 그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아주 좋은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뭐 필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누구 쓰고 싶다는데 말릴 게 뭐 있습니까? 쓰라고 놔두면 되는 거죠. 다 쓰고 나서 그것을 불태워 버릴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쓴다는 게 정말 그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막 쏟아붓지 않으면은 이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한 권을 썼는데 그걸 어떻게 불태워요? 갑으로 삼아야지. 난 불태울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한번 써봐. 쓰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못 태웁니다. 내 신앙,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 썼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썼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쓴 것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도 오히려 걸림돌이죠. 내 의가 딱 가로막는 걸림돌이 오히려 오로지 성경을 썼다 내가 그런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의 존재.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도무지 그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씁시다 그러면은, 아, 그게 믿음이 좋은 일이야. 그냥 막 그 따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는 것이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라. 그게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함이 되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선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야 그건 온전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제 수준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겁니다 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말해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딱 보고 아 그게 맞다 싶으면 제가 설교 덮어버리고 오늘은 이제 설교에 제가 잘못돼서 끝났고 그 말을 제가 봐드릴게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저희 교단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른 이제 그 교단 나가셨는데 그분이 장기 기증 해가 신장을 떼가지고 기증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막 칭찬을 들었습니다. 신장을 떼서 줬다는 것 때문에.
뭐 신, 자기 신,

시장 떼가지고 남 주는 게 뭐 쉬운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간에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장기를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다. 이건 온전한 것이야. 야, 내가 기쁨이 되네. 그렇게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딱 잘라 말할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그 윤리와 도덕의 수준 높은 그런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를 못합니다. 서운하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 중에 인정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선한 거, 온전한 아신 거,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짓게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뜻은 명확했어요. 율법은 드러나 있고 그 율법 지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굉장히 명확했죠.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를 도무지 생각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알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왜 줬는지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보는 시각 또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를 않아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율법의 의도예요. 그러면은 율법 펼쳐놓고 말씀 펼쳐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죄를 알면서 그러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향해지는 것,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기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을 선하다, 온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믿음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 죄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믿음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까? 그냥 꼭 뭔가를 해야 하는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세대 사고방식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꼭 뭔가를 행하고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고방식을 따르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에 그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동일해요. 어떤 점에서 인간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틀이 똑같아요.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배와 이 세대를 연결해 봅시다. 이 세대가 드린 예배가 어떤 것이겠어요? 이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자, 이 세대는 늘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행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예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 나를 하나님 외면치를 않을 거야. 사랑하시면서 내가 원한 걸 이루어주실 거야. 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믿음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내 몸에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자기를 위해 믿는 거. 그게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세대가 드리는 예배는 뭐 똑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내 몸을 위한 제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대의 예배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그런 예배를 생각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랍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안 드려봐서 모르는 겁니까? 드렸는데도 내가 드렸는지 긴가민가 해서 모르는 겁니까? 자,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려진다면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 제물을 소나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면 그 역시도 죽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입니다. 그겁니다. 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에서 의로운 것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될 수도 없고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몸으로 제물된 그런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제물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 바쳐지는 것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내 몸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어떤 걸 해도 의로운 게 되지 못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예배 한 시간 드려도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반대죠. 내 몸으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난 자체가 죄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자 아닙니까? 이래가 내가 예수의 피로 산 것입니다. 그게 제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일에 가치를 안 둡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에 가치를 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써도 가치 있는 거, 예배를 드려도 가치 있는 거, 전도를 해도 가치 있는 거, 늘 그런 기준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나면 제가 꼭 토를 다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속으로야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진짜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죽패고 싶은 생각이 막 납니다. 저걸 어떻게 죽패버릴까? 그만큼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내 몸으로 하는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온전한 행함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오직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심이 내게 의가 되었고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것이 많을수록 뭐 믿음에 열심히 있겠다, 좋은 믿음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마십시오.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악하게 봅니다. 근데 늘 반대지 않습니까? 뭘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바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늘 그런 이 세대의 모습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도 생각지를 않고 예수님이 없는 늘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 보이면 참 답답해요, 정말. 왜 그걸 보지를 못할까? 특히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 교인들은 결국 뭘 보고 뭘 깨달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히면은 정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뭐 실천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제물이 이제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삶. 그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식적인 생각에 따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는 것이죠. 뭐가 믿음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쉽게 하게 돼버립니다. 무조건 교회일하면 믿음이고 뭐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늘 그렇게 결론을 아예 내려버리고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속을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믿음 그 어떤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접니다 하고 손들지 웃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냥 저는 다 들리니까 딱 자꾸 사기를 치려고 해서 큰일 났네.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얘가 얘기했죠. 또 믿음의 그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믿음을 사는 것이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이야. 늘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그게 잘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믿음의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고방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 세대의 그 생각 그게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우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은 그런 악한 자였고 그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깨끗게 했습니다. 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이미 붙들려버렸는데 은혜에 붙들려버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한테 너네 은혜로 살지 맞아요. 그럼 너는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 자식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부모가 아니잖아요. 또 자식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돈을 벌까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도 나간다면 자신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쉽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맞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은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이 예수님의 피, 죽음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대개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하면은 날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역시도 교회 일과 연결시켜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뜻 순종을 하고 늘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뺑뺑 돌아요. 늘 내 중심 해가지고 빙빙 돌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너는 널 위해 살 자가 아니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뭔가 해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 자로 너는 부름받지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를 드리니까 뭘 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뭔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건 여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것 자체가 주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값으로 주의 피로 사놓고 구원시켜줄게. 이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어. 주의 피로 우리를 샀다. 이 자체가 이미 구원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걸 믿는다면은 내 몸으로 뭔가 해서 복 받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별이 없냐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아, 나는 내 몸으로 뭔가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 돌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걸 놓치지를 마세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해서 영광 받으신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행하심이고 영광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여서 내 힘으로 구원되지 못하고 다만 주의 피로만 구원될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아, 제가 참... 천국 가가지고 뭐 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믿을 뿐만 믿겠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복받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시려고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영광 못 돌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그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할 게 있는, 할 수가 있는데 선택적 구원 그려버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그래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 구원도 그 공로도 내 것이야. 그래 간주해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너희가 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값으로 샀어. 구원 이미 된 거지 않습니까? 샀는데 주의 것인데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 이유 왜 나를 그 피로 값으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날 구원하려고 아니고 이미 구원됐으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은혜를 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 넌 영광이 도구야. 그거예요. 영광이 도구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걸 분별하게 돼요.
기준 하나죠. 그 중심이 내가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꾸 이제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내 몸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들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한 것, 그 어떤 것도 의가 못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믿지를 못하는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분별한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걸 놓치고 오해를 하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분별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책임진 방식이 뭐냐면은 내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난 맨날 놀고 먹어 되겠습니까? 맨날 놀고 먹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늘 그 좀 성질 나는 게 제가 볼 때 맨날 놀고 먹어요. 맨날 인수 말하면서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놀고 먹어도 내 믿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의 영광을 기어고 끌어가시는 것이구나.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이구나. 좀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 복된 세계 나를 집어넣으셨다. 이게 은혜다.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종교의 공통점은 늘 자기 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특히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으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자 그 뜻입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깨닫는 거죠. 그게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해탈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부처의 불교 외에 그런 그 어떤 믿음의 사고방식에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지를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된다는 거, 늘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시면은 내가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함이고 나를 그렇게 붙드신다는 것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고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맨날 어째라? 놀고 먹으시라. 맨날 노세요. 그냥 잘 노세요. 잘
잘 노시면서 이렇게 놀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 놀면 교회가 엉망 될 건데요. 지금까지 놀아도 교회 엉망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만의 자유예요. 왜 그 자유를 다 팽개치면서 매이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좀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유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0번째
1: 아니 유계준을 풀어주다니요?
2: 견적 시키는 대로 해라. 하, 유계준 장로 이거 대단히 미안하게 됐소이다. 우리가 뭔가를 착각을 한 것 같소이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오. 집에서 며칠 쉬면 나을 겁니다. 견적 집까지 모시다 드리도록.
3: 자 일어나시오.
4: 다시는 이렇게 날 부르지 마시라요. 우리도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가시오.
2: 잘 가시오.
5: 저 생진남. 니놈의 구린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나? 그러나 지금은 그냥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알겠나?

0: 유계준 장로는 고문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거기엔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1: 장로님.
2: 부인.
1: 장로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이 얼굴이 이게 뭡니까?
2: 부인, 난 괜찮습니다.
1: 괜찮다니요? 이게 괜찮은 얼굴이십니까?
2: 내 며칠 고생을 했기로 넘어 그러지 마시라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자오요.
1: 그래요. 어서 집에 가셔서 쉬시지요. 자, 어서요.
2: 기럽시다.

0: 겐조, 유계준은 갔나?
1: 예, 갔습니다.
0: 이래, 겐조, 내가 왜 유계준을 풀어준 줄 아는가?
1: 아니요, 아직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계준을 풀어주면 어떻게 김혜진을 잡는단 말입니까?
0: 겐조, 김혜진은 지금 우리로서 놓쳤다고 보면 된다.
1: 놓치다니요. 유기준을 문초하면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쥐새끼 같은 김혜진을 아직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김혜진은 지금 이 조선 땅엔 없다.
1: 그럼 어디...
0: 그건 너도 잘 알지 않나?
1: 상해에 있다는 겁니까?
0: 그래, 상해에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 김혜진이 때문에 살쾡이 같은 산정현 교회를 건드릴 수가 있나?
1: 살쾡이 같다는 것은...
0: 산정현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지난 만세 사건을 잊었는가? 그 교회 교인들이 한 짓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1: 시한폭탄이요?
0: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그런 폭탄 말이다. 저들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그 내관을 없애야 한다. 결국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알겠나?
1: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대로 유계진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0: 놔두다니. 덫을 놓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1: 언젠가는 김혜진이 연락을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물들을 잡는다 그런 말이죠.
0: 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려야 할 수다.
1: 예, 알겠습니다.
0: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제가 모르도록 사람을 붙이라.
1: 예, 알겠습니다.
0: 유계준. 유계준.

0: 부인.
1: 예, 장로님.
0: 내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1: 교회로요?
0: 살아서 왔는데 교회로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디 않가시오. 날 그리로 데리고 가주시라요.
1: 이런 몸으로 어찌 교회 간다는 겁니까?
0: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이거이 무슨 고난이라 하십니까? 어서 데리고 가주시라요.
1: 그러지요.
0: 어서 내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2: 유기준 장로는 피로 얼룩이진 몸을 이끌고 산정현 교회로 향했다. 비록 며칠간의 고난이었지만 그에겐 다시 교회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0: 오, 아버지. 내래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래 이곳 아버지 집에서 기도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절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래 소원이시오. 어서 내 나라 대한의 독립을 주시라요. 내래 죽어서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서 독립을 주시라요. 일본인에 물러가게 하시라요. 하나님 아버지.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개심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근본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믿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는 진정한 구원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 리소스 메뉴를 보시면 전도 도구라는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전도 도구 하부 메뉴 안에 ITL 카드, 전도 카드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권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 ITL 카드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게 작은 명함 사이즈의 이 카드 신청하시고 무료입니다. 신청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핸드폰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어디를 외출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핸드폰을 꼭 챙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보다도 기도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는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재미난 글을 제가 찾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 200분 통화료가 무료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입니다. 핸드폰은 거리나 장소에 따라서 통화가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은 비행기나 공공장소에서 통화가 제한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용됩니다. 핸드폰은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이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금향로에 담겨서 보관이 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 내 시선을 끌지만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핸드폰은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다가 즉시 받아주십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기 쉬운 핸드폰보다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1: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18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4: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령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5: 제 1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둠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철룩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기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배깎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음즉 도백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4: 제20장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쇠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5: 제21장 히드기야 왕이 말갸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천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히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히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제22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0: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에서 2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신명기서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경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차 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18장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뭐랄까 좀 판별한다고 그럴까요? 이 판별하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뭐 땅이 분별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토지의 기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계를 도우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시지 않으면서 제사장의 생활 유지에 대하여 분명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못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역자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이라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1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온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을 자신의 일로 알고 제사장을 지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 거민들이 행하는 그 이방적인 풍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사실 신약성경에도 반복되어서 말씀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후일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단의 가르침을 좇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적극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죄송하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실제하는 이상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히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점성술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아요. 또 우리는 뭐 요즘 뭐 점치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타로라고 또 길거리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참 많은데요. 우리는 신명기서 17장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우리나라 뭐 특별히 그 한때 그 스포츠 신문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 운수 보는 거 뭐 오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미로 보는 거 괜찮지 않냐고. 여러분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 왜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요? 그런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죄와 사단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고요. 사단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영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존재하고 사람들을 지금도 그것에 빠져들게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환각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우리가 뭐 그런 거 들어서 좀 뭐 압니다만 뭐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과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약한 신앙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그러므로 경고하셔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는 지금까지 모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빗나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앞으로 계속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8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이러한 행위로 심판을 받아 장차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 당신에게만 나름대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었고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15절로 17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중보자요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예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요 하나님의 성취된 계시이며 완성된 계시입니다. 모세가 본문을 통하여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밝힌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말씀 그리고 또 6장 통화에서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필하신 후 요한복음 17장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성술과 같은 우상숭배 이런 미신 행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고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겠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콜럼버스 같은 탐험적 기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요. 인간은 지금 이처럼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만 탐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불가사의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문과 같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의 세계로 환원시켜주지만 우리를 미래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미래를 통과하는 문에 써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통행금지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오늘이란 순간은 지나간 날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이 어떤 심령술사들이다 봅니다. 또 점쟁이, 뭐 관상, 뭐 사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우상이다. 그건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그런 어떤 것이 없단 말이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 헬라 사람들은 텔피 신탁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단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계란 인간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만이 미래를 아실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것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읍에서 대국의 일일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사자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미래를 이야기한다거나 성경 바깥의 미래를 이야기, 그건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니와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인도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얼마든지 난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장막성전이지 뭐 통일교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영생교니.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의 거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러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쉽고도 분명한 규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좀 잘 살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동정녀 몸에서 한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진정한 예언자인 거죠.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의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우리는 그 예언이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했죠. 그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당시의 시국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읍 주변에는 매우 호전적인 아수르 군대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민족을 정복한 아수르는 예루살렘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37장 33,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활을 쏘지 못한단 말이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의 형편에서 이사의 예언은 가짜같이 보였거든요. 아수르 군대는 모두가 활과 화살을 쏘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살 하나라도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모든 명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는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하나의 예입니다. 박탈되지 않았거든요. 이 외에도 이사야가 어떤 국가나 지방에 관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는 경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밝혀야 할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래서 들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11장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왕이 초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일천 번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 이런 것이 정말 대단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기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어떠어떠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한 왕이 되고 말았지요. 왕이 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세 가지를 다 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병거와 마병들을 많이 모은 것을 기록하고 있죠. 병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었습니까? 1,400대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었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와 말들은 어느 나라에서 들여왔는가 하면 애굽에서 들여왔다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굽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이 병거는 특별히 애굽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이렇게 수입하지만 그 당시 솔로몬은 이제 애굽에서 병거도 사오고 말도 사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여기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병을 많이 두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마병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하구나. 참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병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외형적으로는 국력이 강화된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까?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지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아무리 많은 마병을 가지면 뭐하겠어요? 그는 실제적으로는 전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마병이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죠. 무기가 좋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도와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예.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도와주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마병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없을까요?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돈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또 힘 있는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적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우리보다야 조금 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돈도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미국을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이 뭐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지할 분도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누구를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여자들을 사랑해.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었다고요? 700명. 그리고 첩은 300명. 후궁은 뭐고 또 첩은 뭐냐. 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후궁이라는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이 왕의 첩이에요. 후궁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의 첩이에요. 근데 여기서 후궁은 후비. 후비는 이제 임금의 아내를 후비라 그러는데 뭐 왕비라 그러기도 하죠. 예. 여기서는 그 왕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와이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 그 말이죠. 아, 근데 우리 자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전혀 뭐 반응이 없으신데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두었느냐? 그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많은 처와 첩들을 두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략 결혼을 위해서였다면 뭐 1,000명씩이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가 몇 나라나 되었다고 뭐 몇십 명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00명씩이나 여자를 옆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이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한 대로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를 정말 좋아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왕이 될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이방 여자들만 아내로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취향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자들을 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금하신 것이죠. 뭐 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 사람들도 하여간 이방인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미혹당했겠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방 여자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덜 미혹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미혹되어서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늙으면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분별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에요. 분별력 흐려지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 말에 더 순종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들도 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일종의 신당 비슷한 거겠죠. 신전, 신당 이제 이런 것들을 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지어준 그 위치가 어딘가 한번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들을 많이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동편 앞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편 앞산 같으면 그게 무슨 산인가 하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솔로몬 왕이 여러 우상들도 만들고 신당들도 만들고 그렇게 했다 그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온전히 따르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의 삶에도 진짜 큰 잘못이 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그런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적어도 우상 숭배는 안 했거든요. 우상 숭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다 보니까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이다 보니까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큰 실수도 하고 큰 죄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완벽하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실수, 저런 죄 우리가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 예배를 패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패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그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신앙생활의 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세상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한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0: 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사례에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혹 몰라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정말 잘 드려야겠다. 예배만큼은 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수요일날 교회 안 오고 뭐 집에 가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사람들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뭐 많이 할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온다는 거는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패하지 않는다. 꼭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지만 목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도 좋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왕이 이제 솔로몬 왕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면 11장 9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대해서 그렇게 안 하고 네 아들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사랑과 긍휼을 솔로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정말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대해서 나라를 네 신하에게 주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예, 유다 지파.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죠. 그 유다의 이제 혈통이 계속 다윗의 그 혈통으로 이어지는 나라죠.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한 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파만은 그래도 살려놔서 그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 그 이하를 쭉 보시면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그 강했던 그 나라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더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많은 아내를 두었던 이 솔로몬 왕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첩들이 전부 1,000명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 평생의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들과 함께 살지어다 그렇게 말 안 했고요. 아내와 함께 살지어다. 이게 단순지 복순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다 와이프, 단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한 아내와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씩이나 아내를 둔 그 사람의 마지막 교훈이 이거예요. 한 아내하고만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형제님들 아시겠죠? 솔로몬 하나도 불안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야 솔로몬하고는 좋겠다. 나는 10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마지막 충고는 네가 사랑하는 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봤잖아요. 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근데 갈수록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어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자,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없이 이 말라기 3장의 문자대로 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지 농사 잘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십일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죠. 그러면 십일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맞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뒤에 이어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전한 십일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사이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했는데 주부에는 제가 온전한 십일조 했지만 그 설교 제목 최종적으로 고쳤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이름 따라해야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다음 구절. 아,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십일조하고 연결되는지 왜 이 말씀이 십일조와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선 지난주에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약을 들어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안식년도 잘 안 지켰잖아요. 신년 같은 거 안 지켰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십일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십일조를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십일조를 했어요. 그렇게 잘 했지만 그 십일조의 더 중요한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자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구약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쳐버렸다면 아무리 십일조를 문자대로 철두철미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십일조를 안 해서 저주받고 십일조를 한번 복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정말로 텃밭에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의 십일조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텃밭에 심은 뭐 고추 몇 포기, 뭐 방아, 뭐 산초나무 이런 것까지 십일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십일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은 항상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십일조를 근처의 십일조, 바카와 해안까지의 십일조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십일조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 놓쳐버려서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려면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가 본 나그네들 이들에게 십일조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을 때에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냈고 내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가 본 나그네들을 돌보라.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 십일조 들어지는 것은 만물이어야 돼요. 처음 것이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소산의 만물, 짐승의 처음 것, 하나 사람의 그 마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십일조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십일조에 담기는 그 뜻들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일조를 형식적으로 했을지라도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 물론 십일조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 배반은 나라 망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겁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이 재건돼야 뭐가 들어지요? 십일조가 들어지고 그 십일조로 희생제사가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십일조가 있어야 제사제도가 유지되고 제사제도가 유지되면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은 피흘림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란 말이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땅에서 산물이 난단 말이죠. 십일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비가 오지 않아요. 농사가 짓지 않습니다. 구약의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대한민국의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십일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잘 안 했어요.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런 고레스 왕이 2주 전에 고레스 왕이 유대의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왕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막 금도 은도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기초만 놓았는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주변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공사를 중단하신 지 한 12년쯤 지났어요. 그러면서 성전 짓다가 기초만 마련하고 성전을 못 지으니까 에이, 막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뭘 먼저 했어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먼저 빨랐어요. 그게 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대만 놓아놨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성전 기초만 지어놓고 이 성전을 완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은 다 판벽해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냐? 학계선이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선 지제가 책망을 함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옛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학계 선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해요. 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어야 돼요.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누가 주도해서 한지 아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도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웁시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해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럴 때에 뭐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편지를 받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 맞다 이런 일들은 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되도록 제사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 십일조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을 정하고 찬양대까지 다 이렇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드려져야 되죠? 십일조를 내도록 하고 다 마쳤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말미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메대 파사 페르시아지만 그냥 바벨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말미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의 왕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십일조가 드려져서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바벨론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시간이 몇 달은 최소한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갔다 왔더니 세상에 대제사장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십일조도 넣고 해양도 넣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방에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도비아를. 그러니까 십일조가 드려져야 할 창고에 안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십일조가 온전히 안 드려지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냥 취직하러 다닌 거예요. 가서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미가 집안에서 가정에 복 빌어주고 복채 받는 마치 무당과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레위 지파가 또 뿔뿔이 흩어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제 겨우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회복되어 있는데 이제 제사가 제대로 지내서야 하늘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늘이 비가 닿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땅이 사물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책망하죠. 그러면서 도비아의 그 살림살이를 성전의 부속방에 있는 거 다 세가세를 갖다 내버렸고 다시 11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흩어진 레인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학계서를 말씀드리고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배경하에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11조의 개념도 학계와 느헤미야의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서의 11조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보시죠. 말라기 하면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렵게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를 볼 때마다 제일 제가 기억나는 말씀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누가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병든 것, 흠 있는 것, 찌꺼기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사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면 감지덕지하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딱 조사해보고 이건 병든 거, 흠 있는 것은 이거는 못 받습니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도. 그런데 흠 있는 거, 뭐 사기친 거 이런 것도 갖다 주니까 좋다고 막 복 빌어주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을 먼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더러운 떡을 갖다 바쳐요. 더러운 떡을 7절에 1장에 더러운 떡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을 받겠느냐. 그냥 아까 이 11조가 안 들어지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중에 11조 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11조를 가져오는데 온전한 걸 가져와요? 먹다가 찌꺼기 같은 거 가져와요? 찌꺼기. 그러니까 제사들 거기라도 이거 안 됩니다.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헌금 안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라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친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레인도 12분의 1을 받으면 또 10분의 1을 제사에 바쳐요. 그럼 제사에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흠 있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먹고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돈 안 되는 것, 이런 걸 갖다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이 왜 받았어요? 레인들이 왜 받았어요? 그것으로도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치면 복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워드플레이 할게요. 마 말아라. 말라기. 마 말아라. 정말 그래요. 학교에서 느헤미야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긍휼과 자비도 없이 믿음도 없이 복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짓 말아라.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 마지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고. 그래서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구약에 명명백백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만 말씀을 말라기 하면 뭐만 기억됩니까? 3장 보십시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로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 안 들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는 돌아와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와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요 돌아오십시오. 아니 저 돌아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봄꽃놀이도 안 가고 꽃놀이도 안 가고 뭐예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나 돌아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꽃놀이 가러 간 사람 보고 돌아오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돌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돌아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긴 했네요. 저쪽에 보니까. 돌아오라 그러면 뭘요? 나 돌아왔잖아요. 나 아침 일찍 와서 찬양까지 했는데. 주의 보혈.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찬송 듣고 제가 어디가 듣고 야 이거 좋던데 하니까 우리 그 지휘자하고 지휘자 부인이요 아주 영성이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 문자대로만 우리는 보고 듣고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느헤미야 말라기 앞에를 읽어보니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서 돌아온다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십일조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틈만 나면 십일조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들은 것이나 갖다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어요. 어째요 그걸 받아서 그걸 또 십일조 한 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경멸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먼저 떼나요? 십일조 떼놨어요. 그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첫 것을 떼놓아요. 그리고 돈 중에도 어떻게요? 제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물에 한 씻어갖고 다리미로 다리 갖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자세 많은 그러한 태도는 좋다 이 말입니다. 쓰다가 남으면 뭐 하고 뭐 없으면 말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배가 부른 시대에 벌써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먹음직한 것에서 보암직한 것으로 이미 우리는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 물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은 연보, 우리가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암직한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연휴가 되면 해외여행 갈 때 나는 왜 못 가?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대로 자족을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나의 내면과 화해되어야 된다. 금요일로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화해가 되면 자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거 좀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막 시험 떨어지고 막 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아닌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특히 두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십일조가 뭐냐. 10분의 1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보험물도 있잖아요. 또 3년에 한 번 십일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개념이 뭔가 십일조를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십일조는 복을 받는다니까 온전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로 될 때 말로 될 때 곡식을 삭 깎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두로 밥을 해도 고봉밥으로 싹 깎아주지 말고 고봉밥을 하듯이 그래서 대나 말을 가지고 고봉을 해보았더니 12.5%가 나오더래요. 뭐 하려고요? 온전한 11조 하려고. 그렇게 해서 11조 했대요. 또 한 사람. 내가 밥을 사 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적어요. 수첩에. 다른 사람, 내가 차를 사 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하나 사줘요. 그거 500원 이렇게 적어요. 왜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 안 하고 수익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얻어먹은 밥과 차에 대해서 그걸 뭐예요? 11조 계산해서 그거 바쳐야 돼. 왜? 온전한 11조 하려고. 이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내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의 하는 그 온전한 11조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십일조를 온전히 하면 하늘에서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는다는 이것 때문에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웃지 않아요? 이러면 속마음도 모르면서 우리 함부로 단정하지는 맙시다. 단정하지는 속았죠. 단정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십일조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좁쌀을 농사를 안 짓는데요. 뭐 유머입니다만은 왜 좁쌀은 12조 계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하나 헤아리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문자에 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12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

0: 짓고 좀 하고 구고풀까요? 대부분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면 그 끝에 네 창고에 복이 쏟아지도록 붓겠다. 그럼 보세요. 자, 유대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 희생제사가 있어야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쏘죠. 복이 비오는 거예요. 그 복이 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안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허리에 누가 속해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 아브라함 허리에 속하여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 이건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11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은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면 십일조라는 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이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를 보고 십일조가 드려짐으로 제사가 되어지고 제사가 희생됨으로 약속의 땅이 제가 가득하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을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가난한 원주민들이 먼저 토해내줘요. 제가 가득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가득하는 거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십일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문자대로 또다시 문자대로 열심히 열심히 십일조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없이 이 말라기 3장의 문자대로 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지 농사 잘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십일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죠. 그러면 11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맞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조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11조에서 땅에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11조를 했기 때문에 막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의 문자대로 11조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화이설진저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후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문자대로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조 안 했다가 망했는데 십조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쏟아내요. 그거 성경 계시 아닙니다. 그거 성경 계시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이 강단에서 흉행하여 나온다는 것은 이미 강단이 타락한 겁니다. 강단에 연예인들이 와서 선다는 것 자체가 강단이 타락한 거라고 이미 로이드존스 목사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땅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탐심 우상숭배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말라기의 이 11조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의 생명 예수께서 함께 감춰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조에 나타날 걸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신과 중화 시대인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러세요? 바리새인 운동, 바리새파 운동. 그래서 바리새파는 일상생활 속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안식을 기록하게 지켜라. 만 악꽂이 부책을 붙여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먹어라. 레위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다 구별해요. 하루살이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다니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날개 있고 날아다니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해요.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문어, 오징어 다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법에 하면.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그건 바로 이방인에도 복음이 은혜로 증거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낙타는요, 원래 부정하는 짐승 맞아요. 낙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세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다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대세김질을 안 하는, 대세김질을 하지만 낙타는 발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1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왜 11조가 뭐가 있는래? 맹인된 인도자여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할 때에 11조를 아주 잘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초파리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살이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도 배로 걸려서 통에 담아놓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부어서 잔에 부어서 이제 식사하러 가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잖아요. 마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에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루살이, 초파리 이런 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휴대용 배를 가지고 다닌대요. 세마포 배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시 따르는 거죠. 배로 걸러내고 마시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데 부정한 낙타는 어떻게 해요? 굵고 삼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철두철미한다는 그것은 법을 지키느냐. 그래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거죠.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삼켜버려요? 더 큰 이익은 챙겨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우리 애들에게도 물었어요. 얘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이 뭐겠니? 작은 이익은 이렇게 안 하는 척 하면서 큰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책임을 제가 드려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18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너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 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니?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죠. 어떤 분이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역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 보낸 거 저에게도 보냈어요. 쭉 읽어봤어요. 물론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 복음 전해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전하는 저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 전거되는 거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놀아요. 사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따로 노는데 주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냥 그 말씀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도 자기 부인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알아들었다고 온 여러분들도 부인되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시켜서 참 감사했어요. 한편은 또 마음이 또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2, 3주 전부터 예화를 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미자매 잘 알 거예요. 모르는 분은 또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도 못해요. 좀 화나면 그냥 밥들은 그거 엎어버려요. 던져버려요. 아무도 못 가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조금 눈길이 안 좋거나 또 말 좀 잘못하면요. 바로 상륙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네. 야, 이 학원에서는 바로 대듭니다. 아무도 말려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두 사람 그렇게 뭐 다독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저와 집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내가 옛날 지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내가 데리고 와서 다독거려서 보내요. 엄마가 오면서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엄마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해달라고. 시끄럽다고 자기 머리가. 전화 받았죠. 낮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낮에 교회에서는 내 교회로 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돌아가신 엄마가 모사님한테 전화해라 하더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들 때는 약 있으면 약 먹고 동생 잘 건사해서 살림 잘 살아라. 내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 가서 늘 책망한 거거든요. 엄마가 다 했어요. 그 큰딸 둘을 조카들 뭐 아들까지들 손자들까지 아들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제발 그러지 말고 딸에게 시켜라. 딸이 아프잖아요. 딸이 아프잖아요. 그냥 엄마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팽개 치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다 아세요. 가끔씩 예배당의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나중에 여자 화장실 문 열고 담배인지가 자욱해요. 욕하고 덤벼들 때 어느 누가 한번 나서서 잡아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선미가 문정이가 늦게 자서 못 가고 있어요.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아세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자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행패를 부리는데 와서? 아시면 다 아세요 여기. 누가 정말 그들을 끝까지 품고 안고 갈 사람 있나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어요 저도. 아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구나. 그런데 해피볼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걸하러 오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와서 목사님 찾아요. 그 사람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냄새 푹푹 풍기면서 노숙자 앉아있는 걸 정말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혹 그렇지 않으세요? 구역 모임을 나눌 때에 또는 뭐 시사 당번인을 나눌 때에 이 사람과 왜 짝지어주느냐고 그런 마음 혹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 섞어보려고 해요. 자기가 제비 뽑았어. 아무 말 못하더라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건 진짜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살이를 내가 걸러내더라고요. 경건한 척, 복음 전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근데요, 선미선배 온다니까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 오면 좋겠어요? 그저 뭐든지 말만 하면, 예 하고, 말 잘 듣고, 그죠? 뭐,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 오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제 자신이고 이름 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밖에 안 해서 저는 그 분단장을 안 해봤어요. 분단장 하면 제일 앞에 사는 분단장이에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장, 분단장. 분단장 할 때 자기 분단에 좀 이렇게 장애인이 들어오거나 좀 지진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단장? 싫죠. 뭐 운동을 하거나 그죠? 뭐 청소해도 싫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한지 한번 보세요. 내한테 손해가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은지 내한테 덕주는 사람이 사귀는 게 좋은지 이게 전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에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을 향해서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향해 복음 전할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주식은 밥입니다. 그런데 밥을 몇 번 씹지 않고 꿀꺽 삼키면 위에서 독소가 나와 성인병이나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치 음식이 질병의 원인처럼 보이나 실상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무관심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고 깊은 병에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무관심, 그리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씹고 씹은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듯이 24시간 찬양과 말씀을 씹고 씹어야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리라 확신하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신앙 습관에 틈을 주지 말고 복음의 단맛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저희 BBN 방송의 말씀과 찬양을 항상 가까이 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강, 거짓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마음 한구석에 천덕꾸러기 마냥 쿡 쳐박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환상적인 영화를 본 경험이나 기막히게 만나는 저녁을 먹은 경험, 또는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을 보고 일어선 그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전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님을 얼마나 실감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게리 코엔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낭떠러지로 이끄는 길을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새로운 믿음을 향한 그의 탐험을 통해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오직 단 한 분이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1: 우리 동네에 유대인이 사는 거 싫어! 저 자식 손봐주자!
2: 아니 그 애들이 또 괴롭혔니?
3: 날마다 그래요 엄마. 끝이 안 보여요.
2: 무지막지한 불량배들 같으니라고 피자국부터 씻어내렴.
3: 그래도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다행이에요. 아마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그나저나 그 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2: 나도 모르지. 한 번은 교회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유대인은 너희들만의 장소로 가라고 하더라고. 난 환영받지 못했어.
3: 우리 종교가 그들 종교보다 월등히 나아요 엄마. 전 절대로 그들이 믿는 종교는 못 믿을 거예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형제애로 알려진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 정의의 모순을 경험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게리 코엔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8살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해요. 우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유대교 회당에 갔고 아버지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무렵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2: 누군가 오늘 우리 집 외벽에다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낙서를 해놨어.
5: 내가 집에 들어올 땐 못 봤는데 나쁜 녀석들 같으니.
3: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 소행이에요.
5: 그 녀석들은 히틀러 패거리들이랑 똑같아.
2: 악한 용의 짓이죠.
5: 자기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야.
3: 그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빠?
5: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지. 러시아에서 유대인은 대포 알바지였어. 그래서 너희 할머니가 나와 남동생들을 데리고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오신 거란다.
3: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누군가 할머니 댁 창문을 벽돌을 던져서 깼던 일이요.
2: 기억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4: 13명의 자녀들로 구성된 어머니의 가족도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함께 모일 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7살부터 12살 때까지 매년 저는 8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 캠프에 갔답니다. 정말 멋진 캠프였어요. 유대인 성인식인 바르미츠바를 준비하기 위해 히브리 학교에 갔을 때 전 한 지역 보이스카우트의 소개를 받았고 근처의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반유대주의가 전혀 없는 중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필라델피아의 센트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학생의 밀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주어 졸업시키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전 총 8학기 중 7학기를 학생의 대표로 지냈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최초였죠. 전 체육관에서 근육 단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디빌딩 대회에서 트로피를 받았죠. 어느덧 졸업반이 되었답니다.
6: 야, 코엔! 너 4학년 선두부장이라면서? 나 꼭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 윗몸 일으키기 대회에서 우승한 비결이 뭐야? 윗몸 일으키기가 500번이라니.
7: 아버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어렸을 땐 나를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싸워 이겨야 했거든.
6: 우리 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해쪽 속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잖아.
7: 누구?
6: 야, 너 너희 민족의 성경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 회당에 꼭 와라. 거기에서 유대교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4: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른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전 히브리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책인지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 누구? 담당시키셨다니? 누구에게?
4: 6개월 후 전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전 그분이 위대한 인격체이시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오를 때면 혹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 설명된 전도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둘러보았죠.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캠퍼스 근처의 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9: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4: 저는 게리 코엔이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9: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죠.
4: 저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했어요. 하지만 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전 지금 교체로에 서 있습니다.
9: 그건 오랜 세대에 걸친 질문으로 모든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게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분의 십자가 순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분을 본 500명이 넘는 증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4: 그분은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셨던데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말씀을 읽었을 때가 그 무엇보다도 놀라웠어요.
9: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여전히 영생 혹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전혀 없는 채로 우리의 죄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4: 그럼 이제 전 무엇을 해야 하죠?
9: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4: 네, 믿어요.
9: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형제님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4: 그게 다예요? 그럼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9: 네, 그게 다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형제님 마음의 동기를요. 그분은 형제님을 아세요. 구원을 받은 후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4: 전 1953년 여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날의 결정에 대해서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비서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의 모임을 소개해줬고 전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곧 아버지에게 들키게 됐죠.
10: 지금 듣고 있는 이게 다 뭐냐?
8: 그냥 유익한 성경 가르침이에요, 아버지.
10: 이단이잖아! 이런 혐오스러운 것을 너 미쳤니?
8: 아니요, 아버지.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라피셨어요.
10: 내 집에서 그 이름은 꺼내지도 마! 그리고 그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듣지 말고.
2: 너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 도대체 뭐에 씌인 거야?
8: 전 도움 필요 없어요, 엄마. 학교 성적도 좋고 마음도 아주 행복한걸요? 전 괜찮아요.
10: 좋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행복하지 않아. 너 당장 대학교에 있는 유대인 심리학자에게 상담받아. 알겠어?
4: 그땐 제 대학생활의 첫 학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 대학 내 유대인 심리학자에게 데리고 가셨죠. 그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것이 학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학생이 새로 발견한 믿음은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도 제가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그 대답은 부모님이 듣기 원하시던 대답이 분명히 아니었죠.
10: 그 심리학자 절대 좋은 유대인일 리가 없어.
8: 하지만 아버지, 유월절을 위해 우리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선 여전히 속죄일인 욤키푸르를 지키고 있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거예요.
10: 내 앞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
2: 여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동생 이소벨이 위대한 랍비를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라면 기꺼이 계리와 대화에 응해줄 거예요.
8: 그 위대한 랍비님은 어디 계세요?
2: 북부에 있는 회당에 계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해.
4: 그 여행은 한 시간이 걸렸고 전 앞으로 닥칠 시련에 잘 맞설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이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라피아와의 만남으로 인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지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답니다.
11: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잘못한 거 없어. 애들은 다 엇나가기 마련이야. 이 라비님은 정말 똑똑하셔.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이거든. 그분이라면 개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실 거야. 언니는 그저 그 회당이 얼마나 큰지 여유 있게 감상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라빗이라니까. 그분이 개리를 다시 유대인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8: 전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이소벨리모. 예수님처럼요.
11: 유대인은 그 사람 안 믿어. 라빗님이 이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 넌 아주 운이 좋은 거야.
8: 이모도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1: 넌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 랍비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실 거다.
4: 그 랍비는 어머니와 이모님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두고 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그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12: 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게리.
8: 저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에요.
12: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8: 저희만의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12: 우리 성경에선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텐데요.
8: 그 후에 신약 성경도 읽었죠. 그분은 구세주를 포함해 많은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서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12: 예, 보여주세요.
8: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12: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요.
8: 아마 그 말씀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3절과 4절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12: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우리 민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8: 예. 하지만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억압받고 괴롭힘을 받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요.
12: 청년은 정말 열심히 연구했군요. 대화 즐거웠습니다, 게리 형제.

0: 대학 재학 동안만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 템플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편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서대학에서 야간 강의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위로는 제 여자친구였죠. 그녀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전 한 발은 기독교 세계에 담그고 또 한 발은 유대인의 세계에 담그고 있었죠. 전 여름방학 동안엔 캠프 상담가로 활동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인 게이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1: 캠프장에 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0: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좋다. 올해가 상담가로 마지막 해야 전임 근무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
1: 독일인 마을에서 교사직을 맡기로 한 거야?
0: 적어도 여행은 좀 하겠지. 아무데나 안 가느니 어딘가로 가보려고. 그동안 필라델피아에만 박혀 있었잖아.
1: 우리 부모님은 교사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믿었지 않게 생각하셔.
0: 게일, 인생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더 많아.
1: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
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1: 또다시 그 이방인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0: 십계명 중에 하나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1: 야망을 갖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0: 난 정장이 세 벌이나 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 갈 거야.
1: 아마도 자긴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아님 랍비나.
0: 나도 그거 되게 좋은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1: 어쨌든 부모님이 자기를 한번 보기 원하셔. 우리 관계가 너무 깊어져 간다고 생각하시거든.
0: 그녀의 부모님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관계는 끝이 났죠. 1년 후, 전 또다시 한 유대인 여자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2: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 게일이.
0: 무슨 일로요?
2: 집안으로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내가 또다시 그의 집에 찾아오면 자기가 총을 쏘거나 그 사람 아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고함을 쳤어.
0: 네?
2: 그 사람 말이 네가 그 집딸을 개종시키려고 애를 쓴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0: 저는 그 친구를 개종시키려던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믿음에 대해 전한 것뿐이에요.
2: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은 없어.
0: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 내가 미친 것 같다고 하더라. 나도 동의한다고 했더니 잠잠해지더라.
0: 그런 일을 겪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 그 좀비에서 떠나. 넌 지금 내 인상을 망치고 있는 거야.
0: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 이게 저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걸요.
2: 그건 종교도 아니야!
0: 하지만 아버지, 매번 회당에 가실 때마다 토라의 두루마리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에 입을 맞추시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2: 그 이름 말하지 말래도?
0: 전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0: 아버지,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신성모독이야? 넌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은 나에게 말하지 말거라.
0: 그때는 1957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대화하기를 멈추셨고 삶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셨죠. 전 미 국립과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상태였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3: 시편 91편 1절은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개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솜씨.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식품 전달 체계 개미 스타일입니다. 비록 작은 가정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충분한 음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 개미 군집은 어떠한 조직이나 쇼핑 리스트도 없지만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들 개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개미 군집은 물과 음식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꾼 개미에게 의존합니다. 아침에 일꾼들은 주로 집으로 운반할 수 있는 이슬 방울들을 찾습니다. 물의 일부는 동료들과 공유하며 다른 일부의 물은 미성숙한 개미들이 아직 자라고 있는 유아방으로 보내집니다. 이 물은 유아방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적시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일꾼 개미들이 수집해서 이 군집 안의 모든 개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분배되어지며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토해내는 방법으로 공유됩니다. 군집 내의 이러한 공유함이 얼마나 넓게 퍼져서 행해지는지를 알고자 과학자들이 한 일꾼 개미에게 방사 활성화된 꼬리가 붙여진 설탕물을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꼬리표가 붙여진 것이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에게 공유되어졌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이 동일한 양의 꼬리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음식의 공유로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이 언제나 동일한 양의 음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일꾼 개미의 배고픔은 전 군집의 배고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놀라운 창조주의에서 고안된 식품 공급 체계는 음식물이 귀한 기간 동안에도 개미 군집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다면 더 이상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기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가정일은 뒷전으로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냐, 가족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경우 단연코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시되며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제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섬겨서 그들로 우리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과정 중에 가정 내에서의 크리스찬 삶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축복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에 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느 날 가난한 집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2실링 6펜스 뿐이었는데요. 그가 찾아간 집에는 갓난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가진 돈이 3실링 6펜스라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1실링을 기쁘게 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에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위선자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는 아기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돈 전부를 꺼내주었습니다. 단칸방으로 걸어오던 그의 발걸음은 빈 주머니만큼이나 가벼웠는데요.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굶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10실링짜리 금화 하나가 우편으로 우송되어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성경의 진술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뭐야? 주사님!
3: 와! 와!
4: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6: 한낮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낮이 밤처럼 되었어요. 두려워진 구경꾼들이 흩어졌어요. 기분 나쁜 침묵이 언덕에 가득 찼어요. 다시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7: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6: 십자가 제단에 못 박히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거룩하신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눈을 돌리셔야만 했어요. 장장 3시간 동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번제물에 불같이 쏟아졌어요. 제단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잠깐 동안 지옥을 겪으셔서 우리가 영원의 지옥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해 성전 제단에서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마다 죄를 가리기 위해 피가 뿌려지던 특별한 방을 가렸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여셨어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나의 어린 양이 온 세상 죄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제물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죽었어요. 한 군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자들의 희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약속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들은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버리거나 공동묘지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영예로운 무덤에 묻히도록 계획하셨어요.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친구 니고데모는 그분의 숨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닦고 모략 35kg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값비싼 방부처리용 향료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시체를 요셉의 새 무덤에 놓았어요.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 막은 후에 집으로 갔어요. 이것은 왕에게 걸맞은 왕실 장례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한편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4: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4: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S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봉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55년 7월 29일에 미국이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소련도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우주 경쟁이 시작된 거죠. 소련은 첫 번째 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하고 또 처음으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서 유리 가가린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경쟁은 계속 이어지다가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하면서 경쟁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협력시대가 열리면서 국제 우주 정거장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때로는 경쟁이 없었으면 해보지도 않았을 일들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경쟁에는 또 나쁜 면도 있지만은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은 때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교회에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그들의 희망의 등불로 삼은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7절에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경쟁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과도 역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건강하지 못한 경쟁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의 가치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을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 www.bbnradio.org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의 어젠다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대의 논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명성이나 권세에 관련된 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떠나가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뜯어서 가지 않습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오전 7시 기준으로 중국의 인터넷 전문 업체인 탄센트가 실시간 보도하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가 1만 3,846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망자는 304명입니다. 하루 전날보다 2,055명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하루에 2,000명 꼴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행 비행기가 대다수 스탑하게 되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려지는 중국이 멈추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가 동이 나서 약국에 가도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경제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왕래도 가로막는 엄청난 위협적인 것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꼭 신종 바이러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외에도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이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지난주일 아침 9시 6분에 9명을 태운 헬기가 존 웨인 공항을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어요. 아마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날의 게임과 연습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약 40분 뒤인 9시 45분에 칼라바사스 산에 추락함으로써 41세의 젊은 나이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기록들과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었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땅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진실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차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장에 걸쳐서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기처럼 자세하게 또 컴프레헨시브하게 다룬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장의 서론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1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제2의 기독교 창시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복음의 중요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you received.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다든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사는 길로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something you stand on. 너희들이 서야 될 발판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헬라말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B-I-O-S, 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혹은 바이오케미스트리, 앞에 바이오가 붙으면 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스는 소위 말하는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은 목숨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숨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결국은 무덤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조회라고 표현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separate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데피니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Died, buried and raised. 이 세 단어가 복음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파트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raised,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남긴 열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는 부활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된 차원의 크리스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something we stand on, 우리가 써야 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위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쉐이키한 믿음이 아니라, 혹은 피상적인 믿음, 슈퍼피셜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solid faith,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선포해 준 복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의 뜻은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이.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전파한 이 말씀, 즉 복음을 firm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고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한번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구원을 말할 때에 너무 믿음을 단순화시킨 나머지, 믿음을 도식화시킨 나머지 수학 공식처럼 성경, 즉 복음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나에게,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고백이 진심을 담은 고백일 경우에는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꼭 복잡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 사건이 천국행 자격증을 따는 사건으로, 라이센스를 따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li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외면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죄짓고 속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아파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분이 가진 믿음이 과연 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지속적으로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 행사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은 설사 어둠과 힘든 현실 속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일라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물론 인도의 선교사로도 유명했지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29권인데요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Yes,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89세 되던 해에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남긴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5개월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입원해 계신 동안에 그분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들을 책으로의 것을 만든 것이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책이 됐습니다. 의사들이 다 한결같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89세 난 노인의 이 상태에서, 더구나 중풍으로 쓰러진 이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 당신의 삶은 끝났으니까 그저 침상에서 조용히 요양하시다가 떠나십시오라는 선포를 의사들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리 목사님은 이 사실을 억셉트하지 않고 자신을 간호하는 간호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상관없으니까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는 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밤낮 구별하지 않고 잠에서 깨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선포하도록 부탁했는데요, 실제로 간호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매일마다 이것을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선포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되고요,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다시 선교지인 인도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복음 전가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 침상에서 일어난 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기록한 남긴 책이 The Divine Yes,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예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를 선포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Something we stand on,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과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고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붙잡게 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personal experience,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을 설명할 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부활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고 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풀어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셨어요. 자, 거기 나오는 모세, 선지자의 글,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때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은 게바를 이야기했어요. 게바가 누구인가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열두 제자. 실제로는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빼야 되니까. 그래도 열두라는 단어가 같이 가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목격자들은 이너 서클,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척끝만 본 것이 아니라 대중들도 보았다 그런 뜻이. 500여 명이라는 것은 큰 대중을 말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대요. 야고보에게도.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해프 브라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형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저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안 믿었다, unbelieving brothers,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그가 쭉 성장하면서 보았던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항적인 불신자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저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불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against 했던 사람인데 어째서 이 야고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것을 전문용으로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단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만이 나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좀 덜 떨어진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한국에서는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보통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저도 일종의 팔불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바울도 팔불출이니까 동료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분노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정반대 방향으로 의지적으로 달려가던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조작이라면,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남은 생애를 이 거짓을 위해 바치겠어요? 그 존귀한 자기의 평생을 이 부활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에 에이브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다수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오래 속이는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잠시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토록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0: 조작된 사건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조작된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체험하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크게 나와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오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모든 주일 예배는, Every Sunday Worship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슈퍼 선데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를까요?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마이애미에서 우리 두 팀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슈퍼볼 게임을 합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시청한대요. 아마 그 스포츠 경기 중에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경기. 30초당 광고가 560만 불. 30초 광고 내는데 500만 불이 나와요. 그 슈퍼볼 구장에 들어가서 구경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티켓값이 만 불이 넘어요. 만 불이 나와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슈퍼 선데이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돈 낼 필요 없어요. Every Sunday is a Super Sunday.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 가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는 절망 가운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빛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올 때는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면 치유받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마다 경험해야 될 예배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견고한 믿음.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지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구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얼마나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못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I am unworthy of being called an apostle. 어떤 영어 성경은 I am not deserving.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와 같이 자신의 실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 이 바울의 바울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은혜일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찾아오신 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내 앞에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나 깨달음이나 우리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본인의 본인됨을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다 해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어도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린 가끔 주님 위해서 뭘 좀 수고하고 나면은 항상 자랑이 있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은혜를 안다면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악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3대 성악가라고 하면 누구를 들 수 있나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두 번째가 플라시노 도밍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우리 스페인 가수죠. 스페인 가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서 빅3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이분들이야말로 빅3입니다. 웬만하면 다 빅 붙이는데 사실은 아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빅3. 그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분의 명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7년, 그분의 나이 41세 되던 해에 공연 연습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진단해 보니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투병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5년만,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처럼 15년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골수이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골수이식을 한 후에 진짜 치유가 일어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번에 건강을 회복한 후에 호세 카레라스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 세계 백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때부터 그가 공연에서 얻게 되는 수익금의 절반은 백혈병 재단에 다 넣었어요. 여러분, 공연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영상에서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결과 15년 연장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20년이 지나셨는데도 아직도 계세요. 2017년도에 월드 투어를 마치고 한국 내한 공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예수만이 소망인 사실을 전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이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땅끝까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이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 한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두려움과 질병들과 고통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달라고 헌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에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잘못된 결혼생활, 마약 중독 또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구원받으면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치러지고 용서되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받으시고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정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라 그러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 그죠?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막 퍼져나가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미국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국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다민족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주셔서 저희에게 주셔서 이런 사역을 향해서 저희가 눈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생각해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할 님의 예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민족 선교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이론적 배경이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론적 배경이 사람이에요. 그죠? 문화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예로 민족을 세 가지를 위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 다음에 더치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유태인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그렇고 민족 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이 가는 곳에 반드시 구약 성경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유태 종교. 유다이즘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치 사람은 왜 그러냐? 더치는요. 민족이 아니라 국가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네? 그러니까 캘빈이즘이 그 국가 종교였었습니다. 1700년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주민을 해서 들어올 때 어딜 가든지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근거로 해서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 학교. 그리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공동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왜 형성해 가느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돼 간다. 회복돼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더치도 여기 미국에 들어올 때는 종교와 그 민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집어넣느냐? 그럼 한국은요 특이하게 미국에 들어올 때부터 교회가 설립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국가 종교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수민이 이제 하와이로 들어올 때 교회를 몇 명 안 되는 기독교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또 그와 더불어 1.5세 또 2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유태인 같은 경우는요, 2013년 통계로 5.3 밀리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예요, 전체 인구에.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이게 5.3인데 1933년도에 그때 들어올 때는 4.5 밀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뭐 얼마 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이 시기에. 근데 이제 그때 그 미국에 들어왔던 주이시들의 그 전체 인구는 세계 전체 주이시 인구의 30%가 미국으로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거는 반유대주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이게 많이 퍼져 있어서 유럽에. 근데 미국에서 역시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유가 돈이 많아요, 주시들이. 그러니까 아주 그 구두쇠다 이런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부랑 연관을 쳐서 이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돕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주위시를 돕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주위시들은 갈 때 어디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해서 따로따로 안 살고 한 지역에 삽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살아가지고 거기에 공립학교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게 하고 거기에 교사도 주의시고 학생도 주의시고 학부모도 주의시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공립학교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의시가 여러 가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주의시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막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나 그 파이낸셜 월드를 통해서 주의시의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이 사람들도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에요. 왜냐면은 세컨드, 더드, 포스 제너레이션으로 막 자라가면서 주식 문화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다른 민족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인터메리저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식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요새 주식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백도 주식 컬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보내요. 단기 문화 체험을 보내요. 아예 여기서 돈 다 들어갔고 단기 체험 보내갖고 가서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런 곳이다. 근데 거기도 지금 아주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의시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메리지가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의시 세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1790년에 그 미국 식민지 시대에 주의시들이 들어와서 정착한 게 15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주의시들이 이제 그 들어와 가지고 퍼져 나갑니다. 뉴욕에 들어왔다가 콜롬비아로 이제 퍼져 나가고 그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신시내티로 그래서 뉴올리언스 해 가지고 볼티모어까지 막 퍼져 나가서 웨스트에서 막 퍼져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세속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니까 학교를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850년 이후로 히브리 하이스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히브리 칼리지가 생기고, 이게 이제 세미나리가 됩니다. 임마뉴엘 세미나리 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뉴욕 대학이 1865년에 설립됩니다. 이거 주의시 대학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출되어 있는 많은 주의시의 스칼라들이 아이비리그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교수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교육 체계를 보면은, 가정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들이 막 가르치고. 주의시 가치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공동체, 회당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주의시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가 협력돼서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게 가르쳐요. 지금도.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주의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예,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게 이들이 추구하는 그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뉴욕 대학까지 해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위치를 얻으려고 그래요. 주의시들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래가지고요. 시민권 얻기가 힘들었고요. 투표권도 제한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투표권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공공예배 장소를 얻으려고 했고 또 회당도 설립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를 어느 정도 영향을 줘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했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려고 애썼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1731년에 예시비트 미네트 에랍스쿨이라고 이게 세속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이런 학교를 엘리멘터리 스쿨 같은 그런 종류의 학교를 세워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상승시키려고 자기 자녀들을 상승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 그다음에 유대적인 종교와 공동체 삶을 굉장히 중시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이시의 특징이고 자 주이시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자기의 문화를 끊임없이 정체성을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회당, 쉽게 말하면 교회 같은 거랑 그 다음에 공동체 그리고 학교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잘 유지를 했어요. 근데 더치 같은 경우는 이제 더치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더치가 국가 종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잘 모르시니까 거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라고 들어보셨죠? 그 켈빈 존 켈빈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혁을 하게 되잖아요. 캐톨릭이랑 분리돼가지고 루터도 물론 그렇고 그때 이 사람이 추구한 그것이 뭐였냐면은 사회 전체를 다 개혁하려는 거였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진 나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더치 리폼 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한국 장로교들 드리죠.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프레스티안 철치 이름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한 퓨리탄스. 이 사람들이 요 같은 캘빈이즘이에요. 이게 이름이 다를 뿐이 같은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스위스랜드에 가서는 리폼 철치로 이름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미국에 들어오면 크게 프레비스티안 철치 인 USA 해가지고 간단하게 PCUSA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프레비스티안 철치 아메리카 해가지고 PCA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더치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단 이름이 두 개입니다. 더치 리폼 철치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리폼 철치 약자로 CRC 그 다음에 리폼 철치 인 아메리카에서 약자로 RCA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더치들이 들어와서 세운 미국 교단들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기 시작했냐 왜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은 국가정교로 이제 이 캘빈이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568년에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에 이제 캐톨릭 영향 속에서 이제 개신교 국가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845년에서 50년 사이에 나폴레옹이 막 전 유럽을 막 장악해 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막 여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막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땅도 뺏기고 막 이러면서 극심한 급빈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미국 이민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있어서 무슨 그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냐면은 돌트 캐년이라고 돌트 총회라고 합니다. 1618년에서 19년에 무슨 모임이 있었냐면은 기독교적인 교리 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그것을 아약 총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학교 설립을.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브먼트 두 개가 생기는데 요 두 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윌리엄 1세가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왕인데 딱 보니까 종교를 이용하면 통치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 안에다가 릴리저스 디파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인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주고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 월급을 거기서 국가에서 주니까 점점 뭐 케어하는 게 교인들 케어하는 게 점점 약해지잖아요. 이거 되면서 말씀도 점점 막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급도 받지 못하고 막 이렇게 막 국가의 종적이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두 운동이 생겼어요. 어웨이크닝 무브먼트는 각성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가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자. 그러나 우리 애들은 공립학교를 보내서 빛과 소금으로 계속 보내는 가운데 사회를 변화시켜 가자. 이런 운동을 추구했습니다. 두 번째 석세션 무브먼트는 애가 무슨 힘이냐. 어? 애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학교 따로 설립한다. 국가랑 관련 없이. 그리고 교단도 따로. 이게 분리주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떠나요. 알버트 반 렐트라는 사람이랑 헨드릭 드 코크라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웨스트 미시간에 전부 정착합니다. 지금도 웨스트 미시간 다 더치예요. 가보시면 이름이 다 더치 거리, 더치 나라 지명, 네덜란드 지명을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HP 스콜테라는 그 목사님을 따라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펠라 아이오와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냐면 아이오와시티에서 2시간 떨어진데 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치 타운을 만들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첫 번째 이민 운동이었고 여기 오타가 나왔네. 두 번째 이민 운동은 30년 후에 이제 좀 지식인들과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요때는 좀 이렇게 농민이나 뭐 좀 이렇게 하층 계급이 들어왔는데 요때는 이제 상층 계급들이 들어오면서 켈빈주의 부흥 운동을 꿈꾸면서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1870년경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냐? 닥터 에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때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대학을 설립했고, 예? 교수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슈퍼맨이요, 이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어느 영역도, 그러니까 완인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던 God Sovereignty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뭐, 이렇게, 뭐, 그런 밴 프린스터랑, 뭐, 밴들 브루겐이랑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상황에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분리주의 운동, 석세션은 그 이름이 어떻게, 그 무리들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찬 리폼 철치 해가지고 CRC 계통으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막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 알다시피 그 웨스트 미시간에 가면은요, 그랜드피드가 거기 가면은 그 프리스쿨, 그러니까 킨더가든부터 컬리지까지 있어요. 컬리지까지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최소한 킨더가든에서 하이스쿨까지 다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펠라에 가면 거기도 있어요. 그리고 펠라에서 노스웨스트 오브 아이오와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도 돌트 칼리지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시간에 그랜드피드 미시간에는 프리스쿨 킨더가든부터 쭉 해서 올라가서 하이스쿨 그리고 크리스천 칼리지인 켈빈 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교육의 꽃은 칼리지다. 칼리지가 보내는 게 최고의 교육의 꽃이다 그래가지고 다 그걸로 보내요. 그래서 애들한테 부모들이 너 칼빈 칼리지나 돌트 칼리지 가면 내가 너 대학원도 보내주는데 안 가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해요. 다 그걸 보내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는 공립학교에 보내야겠다 하는 그 그룹이 아까 말했던 리폼처치 아메리칸데 그 사람들은 공립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학을 설립합니다. 대학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립한 대학은 웨스트 미시간에 홀랜드라고 있어요. 그 거기에 홉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옛날에 그 거창 고등학교 세웠던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서 공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세미나. 그 어쨌든 홉 칼리지를 세웠고 그다음에 이게 이 펠라로 와가지고는 센트럴 칼리지라고 세웠고 그게 그 IVF의 한 장식을 했대요. 그 역사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지고는 그 돌트 칼리지 옆에 노스웨스트 칼리지라고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서 계속 유지되는데 국가교회와 정부의 탄압 속에서 7,000명이 1846년과 47년 사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미시간이나 뭐 시카고 일리노이나 그리고 펠라 그리고 수센터 인 아이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조직된 연합단체 이름이 크리스찬 스쿨 인터내셔널이에요. CSI라고 합니다. 근데 아, 그 의료 그 기구 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어디로 먼저 들어왔냐면 뉴욕으로 들어왔어요. 뉴욕의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뉴욕.
2: 뉴욕에
1: 있습니다. It's correct. 와, 그러면 맨해튼의 원 이름.
2: 아,
1: 맨해튼의 원 이름은 뭔지 아시는 분?
2: 원래 이름이요.
1: 네. 맨하테스입니다. 맨하테스. 예. 그래서 이제 브리튼의 정치적인 영향에 밀려서 이제 웨스트로 가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이 두 가지 인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보세요. 공동체 학교입니다. 그죠? 공동체 학교예요. 근데 덫츠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신학적인 배경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설립이랑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이 세 가지는 삼일체 개념이에요. 트리니테리안 릴레이션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두세요. 이걸 잘 생각해 두시고. 자,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면요. 한국에 그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하와이 설탕작물 재배를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101명이 한국인이 호놀룰루에 1903년 1월 13일에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사람들이 가는 곳엔 교회가 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대요. 존 W. 웨이드만이라는 사람이 감리교 교회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와이에 잘렸네. 하와이에 뭘 세워줬냐면 한국인 그 남성들을 위한 보딩 스쿨, 기숙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몇 년 지나서 그 2대 교장을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박사한테 물려줬어요. 1913년 중앙학원 이름 바뀌면서 기숙학교 그 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받은 기반이 여기서 온 거예요. 예, 여기서 와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자, 이럴 때 1945년까지 하와이의 한인은 6,500명, 그 다음에 본토에는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군 통치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1964년 이전으로 미군정 통치 그 이전 사이에 6,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주로 많이 들어온 게 국제결혼이에요. 이것은 picture marriage. 사진 보고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전쟁고아가 입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전체 한인들의 3분의 2가 다 이 입양인이나 이 picture marriage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니까. 예. 자, 새로운 이민 분배 시스템이 1965년에 미국에 다시 만들어지면서 1990년까지 요 사이에 이민자들의 특징은 지금 현재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자,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농업 중심 국가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막 기술이 발전하는데 문제는 노동력이 일자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예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 그래서 그때 1990년 이전에 막 입학 정원제 뭐 그래가지고 막 힘들었잖아요. 경쟁력 엄청나게 심하고 그랬거든요. 완전. 네, 완전에서 모르신가? 어쨌든 근데 지금은요 몇 년 안에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랑 대학 정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일자리를 많이 놓치게 된다는 상황이 되죠. 교수직들 막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1988년 전후로 미국이 경제 불황을 겪게 되면서 한국의 삼성이 막 발전하고 현대가 발전하면서 역이민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들이 막 발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의 끊임없는 기본 욕구들을 도와줘요. 오면은 막 이삿짐도 날라줘, 아파트도 막 구해줘, 차도 구해줘, 막 그래가지고 막 그죠? 때로 막 직장까지 막 알아봐주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기본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막 개인 후원도 해주고 막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이민교회가 성장하는데요. 2000년 전으로 52%의 한인 이민자들 중에 52%가 이미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북미 전체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하면은 77%의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예? 그리고 LA는 그 당시에 83.5%가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 다음에 시카고는 78.3%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 여기서 이제 한국 전통도 또 맛볼 수 있고 맛있는 뭐 먹을 것도 교회에서 주니까 또 보고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한국은 교회랑 같이 갔어요. 역시. 그죠? 근데 우리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취약점이에요.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한국은 교회랑 같이 갔습니다. 자, 1.5세와 2세들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1.5세와 2세는 1.7 밀리온 2012년대 이것은 1.09 밀리온 2000년대에 비해서 40%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1.5세와 2세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중언어, 이중문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거의 퍼펙트하다시피 한 분들이 많죠. 노력하기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이중문화가 뭔지 알고 이중언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동성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년마다 일하는 회사 옮기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만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종적인 공동체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종이랑 막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한인 혹은 아시아인 이렇게
이렇게 어울리는

0: 정도지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특징만 얘기하자면 실제 미국 문화에 자꾸 동화돼 갑니다. Assimilation, Americanization, 동화돼 가는데 그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저항적인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 훨씬 미국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잘 알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타인 종들과 같이 깊이 있게 어울리기는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특히 1.5세대. 자, 1.5세와 2세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시리즌입니다. 그죠? 근데 1.5세는요, 아메리칸 시리즌이 아니고 그린카드도 받아야 되고 시리즌십을 받기 위해서 너는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난 한국인이었구나. 그러니까 1.5세가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제가 일본에 있는 일본인 자매를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일본인 2세인데 너 일본 사람한테 너 뭐라고 소개하냐? 그랬더니 I'm American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미국 친구들한테 너 뭐라고 소개하냐? I'm Japanese.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정체성이 헷갈려요. 필요에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1.5세는 자기가 미국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한국에 있던 그 경험들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굉장히 두 개가 아주 이게 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1.5세가 더 힘들어, 2세보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1: 스포츠 경기 볼 때 국가 대항하면 2세들은 혼란이 오거든요. USA 1.5세들은 혹시 코리아 그게 좀 하면 되지 않나? 둘 다 cheer for
0: both. 오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같이 사육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1.5세는 이중 문화의 언어 익숙합니다. 한국어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듣고 알아듣고 하는 거 잘하죠. 말하는 거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익숙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한국 문화, 한국 언어 부모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그리낌을 받는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BBN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네줄 수 있는 작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받으실 여러분들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이 ITL 카드를 건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삶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맨발의 왕자로 불리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토노 아베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맨발로 달려서 그 긴 41.195km의 우승을 하였고 몇 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세계 신기록까지 깨뜨렸습니다. 또한 1964년 도쿄올림픽 개최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받은 후에 출전했을 때에도 또다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3연패를 도전하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 때 그는 경기 도중 다리가 골절되어 어쩔 수 없이 금메달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남은 두 팔로 열심히 훈련하여서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다른 종목인 양궁과 탁구 그리고 또 다른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에겐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저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른 두 다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주 안에 있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두 팔을 봄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절망은 희망을 꽃을 피우기 위한 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보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며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남은 것, 지금 있는 것에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내서 주 안에서 새롭게 더욱 아름답게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직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새로운 직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새 사람에 합당한 그 직분에 합당한 사명을 알고 충성하게 됩니다. 모두들 현재 당하는 고난에 좌절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어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압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생활하던 시골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냥 보이는 외모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좀 더 알아보고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즉 재력, 학력, 집안 뭐 여러 관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모두 다 세속적인 판단이고 세상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하늘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목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 안에 있지만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도 역시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여전히 사람을 세상 사람들처럼 배경, 즉 재력이나 학력이나 외모, 집안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이어가지요. 그러나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봐주시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지나가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배경으로 보던 판단을,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시각으로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기에 일그러진 모습이 여전히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안목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혹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을지라도 그가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안목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의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해다라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생활신조로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는 데 헌신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다 라고 불린 여자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감동 다큐 영화가 지난주 4월 26일 수요일 한국에서 개봉을 하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 독일 출신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찾아서 9세 때 홀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간호사 자격으로, 간호선교사 자격으로 1912년에 조선에 들어온 서서평 선교사는 이후 광주 재중원을 비롯해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간호원 훈련을 비롯해 간호 교과서를 저술하고 조선간호부회 현대한간호협회를 창립하고 10년간 회장으로서 국제간호협의회에 가입을 위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또 배우지 못한 여성들을 모아 설립한 이일학교, 현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또 부인조력회, 지금의 여전도의 연합회 조직을 통해서 여성계몽과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던 과와 거지, 그리고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거두어 교육시켰고 버려진 고아 13명과 한센병자의 아들을 입양의 친자식처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무명 배옥과 고무신 차림의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는 푸른 눈의 선교사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했던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당시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그녀는 시체를 해부해서 연구 자료로 삼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그에게 남겨진 유산은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혹, 거린에 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고 참석한 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목놓아 우는 통곡 소리가 마치 비행기가 가까이서 지나가는 것처럼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전 세계에 파견된 수많은 선교사 가운데서 한국 선교사는 유일하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친으로 선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의 선교사였지만 조선의 여인과 과와 병자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센병자들을 미개하다고 더럽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앞선 문명을 가진 미국의 선교사였지만 조선의 여인과 고아병자를 예수를 모른다고 멸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조선의 여인과 고아와 병자와 한센병자를 사랑하고 조선의 여인과 고아병자를 그리고 한센병자를 자식으로 삼아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우리 엘리자베스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이런 주님의 안목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아는 것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우리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 죄값 치러야 돼. 이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화목이 뭘까? 직분이 뭘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지? 부탁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집니다. 자, 화목이라는 말은 바꾼다, 교환한다, 화해시킨다,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죄인을 의인과 교환하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직분은 뭔가? 직분이라는 말은 섬긴다, 그 다음에 구제한다, 도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 구제, 도움 등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직무. 섬기고 구제하고 도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직분이다 이러는 거죠. 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정리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 이후에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섬겨라, 구제하라, 도우라 명령하셨고 그 본으로 우리 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이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앞서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계십니까? 구제하고 섬기며 도우면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구제하고 도우며 섬기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면서 믿도록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이런 믿음과 실천은 너무 큰 믿음과 실천이어서 주님이 앞서서 가셔서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도전을 그냥 나는 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구제하고 도우고 섬기며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라고 나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사랑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낙심한 자에게, 실망한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앞서 가셨어요.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먼저 가고 계시죠. 근데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 증거죠.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요, 이게 안 돼서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되냐?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영혼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생명을 다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것도 못하시는데 제가 너무 불의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의 가치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있다면 매일 아침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어미곰이 잃어버린 아기곰을 찾아서 절규하듯이, 새끼곰을 찾아서 찾으려고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기도의 양이 차죠.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눈물처럼 우리의 눈물이 한 영혼의 눈물의 양이 다 차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먹고 잘 살라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도 함께 먹고 힘든 일도 도와주고 함께 도와주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번 전도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때 온전하게 세워질 때까지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어찌 전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을 길러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즉 이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역을 감당하였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자녀도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만

0: 자녀를 키우는 일보다도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섬김의 가치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예수 생명으로 인도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네요. 이 땅에서 빛나는 삶 저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해 준 거죠. 다니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처럼 지혜로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빛이 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전해준 적이 있어요. 아마 1년, 2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에 빛나니까 영화까지 만든 거예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낌없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떡을 주시고 주님이 먼저 가셔서 살려내셨던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원토록 빛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년의 세월이 지나도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마음에도 사람의 마음에 남을 이런 마음을 담은 시를 남겨놨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생명을 담은 이런 남자 여자 미국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조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남고 나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에도 남는 시를 남겨놓았어요. 언더우드의 조선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에도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언더우드의 조선을 위한 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제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인구 대비로는 가장 많은 3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제1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현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나아가 새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인도로 가려고 했던 선교의 말길을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꿈꿨는데 지금 그것이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를 섬기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간 사람에게 부어진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아버리고 영적인 귀를 막아서 도대체 세상 가운데 깊이 담겨있고 파여 살도록 만들어버리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믿고 나아가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자자손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의 섬김,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섬기는 그 섬김이 사업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겼던 그 섬김이 직장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가는 자들에게 같이 도와줬던 그 섬김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빛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화목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어요. 대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모든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처럼 권면하라는 겁니다. 말씀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 화해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곧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의 종과 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정말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저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하고 있다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아직 교회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교회는 그들을 구원하기에 최선을 다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어야 돼. 주님 마지막 유인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 그들의 축복을 가로막고 빼앗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삼으셨죠. 죄를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속죄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쓸 때마다 그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얽매어있던 억압되어 있던 것들에서 값을 주고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그의 속죄 죽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막아버려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주님만 따라가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안에 살 길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이 언저리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기웃기웃거리고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관계 맺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원리요 구원의 위치인데 하나님과 화목은 이 대속의 원리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화목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대신 정죄하심을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귀가 이니 베끼도록 눈이 띄어지도록 계속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 살고 이 화목의 복음을 교회 안과 밖에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에 한가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옥고를 치른 후에 위대한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의 책 가운데 나오는 간증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쭉 받고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꿈을 계속해서 7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려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히틀러였다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다. 이 책임이다. 이 말을 들은 미네르 목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한 것만 했지 저항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무려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면서 지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전쟁백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비록 한 목사님의 꿈이었지만 우리 주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간증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끼웃끼웃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마음으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정말 위어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화목의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얻은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욱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악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뜻의 중심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의 그 중심에 뇌가 살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한 내 뜻이에요.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유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3번째 강해 믿음과 분별을 전해주십니다.
2: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안에서 옳고 또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지혜로 남아있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 무엇이 또한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를 높이는 그 길로만 가게 되는 저희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대해서 103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들,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제 뜻대로도 안 되고 그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죠.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존의 믿음의 틀이 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틀이 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속에서 믿음의 세계를 늘 제대로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세계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된 믿음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이제 얘기도 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어떤 종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가장 주의 깊게 알아야 될 내용들, 또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기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속에 있는 기존의 그 믿음의 그 틀들은 늘 좀 접어두셔야 돼요. 접어두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건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려는 그런 그 열망,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진짜 믿음의 세계니까 제발 그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복된 믿음의 삶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그 세계에서 주를 만나고 또 주로 인해서
1: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알아가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늘 그런 좀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대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그 수요일도 그 부산서 다섯 분이 또 저를 안다고 찾아오셨어요. 이놈의 인기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 딴 데 모텔서 주무시고 뒷날 또 와가지고 그 저녁에 질문할 걸 다 적어가지고 또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 시간 계속 묻고 답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식사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어떤 그 말씀의 세계를 좀 알고 싶은 하나의 그 열망이죠. 그런 열망이 그 부산에서까지 오게 되면서 또 하룻밤 자면서 또 묵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끌려지는 거 또 뭔가 이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 세계를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열망, 열심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나 싶어요. 늘 우리가 좀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좀 말씀 우리가 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분별이란 말이 나와요. 본문 다시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좀 나누어 가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대로 하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또 뜻이 아닌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그 인식하실 거예요. 만일에 이 분별하는 시각이 없다면 또 그 시각이 잘못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다면은 우리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기게 되고 또 믿음이 아닌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게 또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뭔가 분별한다 이걸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없이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막 끌어들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길 끄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도입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또 교인들이 재미있어하고 많이 참석을 하면은 성공했다. 그렇게 간주를 하죠. 이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건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을까 재미있어 할까 재미있어 하지 않을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안 두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내 뜻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뜻인데도. 자, 바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은 인간의 뜻은 언제나 온전치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선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악하다 그 뜻입니다. 인간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뜻의 중심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뜻의 그 중심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항상 나를 위한 내 뜻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면 왜 나의 뜻을 악하다고 합니까? 그런 의문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목을 내세워서 내 뜻을 정당화해버리죠.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하는 걸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의 중심에 주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당당하게 강조하고 요구하는 게 헌금이에요. 예배당 지으면서 얘기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헌금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금 안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대한 봉사 헌신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또 교인들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예배당, 거룩한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힘써가지고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에 반박을 안 하는 겁니다. 아예 그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야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 전도의 사람 데려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 여기는 거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목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 전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만큼 했고 하나님이 일을 했고 그러한 그 성취감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룬 나의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걸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아 행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뭐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은 뭐 성경 필사하는 게 보니까 여기저기 거의 유행들이에요. 아주 유행들입니다. 근데 성경 필사하는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자기의 성취감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안 써봤으면 모르죠. 내가 성경 한 권을 다 썼다. 그 성취감, 그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아주 좋은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뭐 필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은 누구 쓰고 싶다는데 말릴 게 뭐 있습니까? 쓰라고 놔두면 되는 거죠. 다 쓰고 나서 그것을 불태워버릴 수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 한 권을 다 쓴다는 게 정말 그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요.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막 쏟아붓지 않으면은 이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극복을 하고 한 권을 썼는데 그걸 어떻게 불태워요? 갑으로 삼아야지. 난 불태울 수가 있겠는데 저는 안 믿습니다. 한번 쓰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죠. 못 태웁니다. 내 신앙, 말씀에 대한 내 열정의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성경 썼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쁨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썼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쓴 것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도 오히려 걸림돌이죠. 네, 의가 딱 가로막는 걸림돌이 오히려 오로지 성경을 썼다 내가 그런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책임지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사고방식의 존재 그게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도무지 그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씁시다 그러면은 아 그게 믿음이 좋은 일이야. 그냥 막 그 따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대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의문점을 갖는 것이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겁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해라. 그게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 볼 때 기뻐함이 되고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선하다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이 야 그건 온전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이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제 수준에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겁니다 할 게 있으면 말씀을 한번 말해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딱 보고 아 그게 맞다 싶으면 제가 설교 덮어버리고 오늘은 이제 설교에 제가 잘못돼서 끝났고 그 말을 제가 봐드릴게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저희 교단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른 이제 그 교단 나가셨는데 그분이 장기 기증 해가 신장을 떼가지고 기증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막 그 칭찬을 들었습니다. 신장을 떼서 줬다는 것 때문에. 뭐 자기 신장 떼가지고 남 주는 게 뭐 쉬운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요. 누구든지 간에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장기를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다. 이건 온전한 것이야. 야, 내가 기쁨이 되네. 그렇게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뜻은 명확했어요. 율법은 드러나 있고 그 율법 지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굉장히 명확했죠. 어려울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잘못된 생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지를 도무지 생각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지?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걸 알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왜 줬는지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보는 시각도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를 않아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율법의 의도예요. 그러면은 율법 펼쳐놓고 말씀 펼쳐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것입니까? 내 죄를 보는 거죠. 내 죄를 알면서 그러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향해지는 것,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기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을 선하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믿음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내 죄를 알게 되고 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산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믿음 받아가지고 내가 뭘 할까? 꼭 뭔가를 해야 하는 생각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세대 사고방식이에요.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꼭 뭔가를 행하고 실천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사고방식을 따르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에 그 세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대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또 동일해요. 어떤 점에서 인간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틀이 똑같아요. 바울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예배와 이 세대를 연결해 봅시다. 이 세대가 드린 예배가 어떤 것이겠어요? 이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자, 이 세대는 늘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행해야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예의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 나를 하나님 외면치를 않을 거야. 사랑하시면서 내가 원한 걸 이루어주실 거야. 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좋은 믿음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세대의 사고방식이 뭔가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찾아간단 말입니다. 내 몸에 이익이 되는 거.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자기를 위해 믿는 거. 그게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세대가 드리는 예배는 뭐 똑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오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내 몸을 위한 제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월이, 이 세례 예배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나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지. 이런 기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그런 예배를 생각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드리랍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안 드려봐서 모르는 겁니까? 드렸는데도 내가 드렸는지 긴가민가 해서 모르는 겁니까? 자, 제물로 드린다. 제물로 드려진다면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제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죽는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그 제물을 소나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하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면은 그 역시도 죽는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몸입니다. 그겁니다. 내 몸은 죄로 인해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에서 의로운 것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게 될 수도 없고 의로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숨쉬는 몸으로 제물된 그런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제물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와 바쳐지는 것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제물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내 몸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어떤 걸 해도 의로운 게 되지 못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예배 한 시간 드려도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반대죠. 내 몸으로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자체가 죄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자 아닙니까? 이래간 내가 예수의 피로 산 것입니다. 그게 제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일에 가치를 안 둡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에 가치를 두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써도 가치 있는 거, 예배를 드려도 가치 있는 거, 전도를 해도 가치 있는 거, 늘 그런 기준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 하고 나면 제가 꼭 토를 다는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죠. 속으로야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질문한 사람은 진짜 제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죽 패고 싶은 생각이 막 납니다. 저걸 어떻게 죽 패버릴까? 그만큼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내 몸으로 하는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예수님이 행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온전한 행함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오직 그걸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내게 의가 되었고 내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게 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것이 많을수록 뭐 믿음에 열심히 있겠다, 좋은 믿음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마십시오. 그게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악하게 봅니다. 근데 늘 반대지 않습니까? 뭘 해야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바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이 아닌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늘 그런 이 세대의 모습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도 생각지를 않고 예수님이 없는 늘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 보이면 참 답답해요, 정말로. 왜 그걸 보지를 못할까? 특히 목사님들이 늘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 교인들은 결국 뭘 보고 뭘 깨달을까?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히면은 정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 몸으로 무언가를 행하고 뭐 실천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아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제물이 이제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희생적으로 헌신하는 삶, 그게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식적인 생각에 따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없는 것이죠. 뭐가 믿음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쉽게 하게 돼버립니다. 무조건 교회일 하면 믿음이고 뭐 전도 선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늘 그렇게 결론을 아예 내려버리고 판단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는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속을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믿음 그 어떤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내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접니다 하고 손들 수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냥. 저는 다 들리니까 딱. 자꾸 사기를 치려고 해서 큰일 났네.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얘기했죠. 또 믿음의 그 틀을 내가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안 하면 어떻게 믿음이야. 늘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그게 잘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믿음의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고방식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 세대의 그 생각. 그게 예수를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우리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은 그런 악한 자였고, 그런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덮으시고 깨끗게 했습니다. 난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이미 붙들려버렸는데, 은혜에 붙들려버렸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 자식한테 너네 은혜로 살지 맞아요. 그럼 너는 나가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자식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사실 부모가 아니잖아요. 또 자식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돈을 벌까 뭘 할까 이런 생각으로도 나간다면 자기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쉽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게 맞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진 것은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이 예수님의 피, 죽음이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대개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하면은 날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역시도 교회 일과 연결시켜서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뜻 순종을 하고 늘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뺨이 돌아요. 늘 내 중심해가지고 빙빙 돌아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너는 널 위해 살 자가 아니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뭔가 해가지고 나에게 뭔가를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 자로 너는 부름받지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뭘 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뭔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날 내 건 여기는 것이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께서 값으로 사셨다는 것 자체가 주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값으로 주의 피로 사놓고 구원시켜줄게 이것이 아니고 값으로 샀어. 주의 피로 우리를 샀다. 이 자체가 이미 구원되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피로 구원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내 몸으로 뭔가 해서 복받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별이 없냐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은 아, 나는 내 몸으로 뭔가 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 돌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걸 놓치지를 마세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해서 영광 받으신다,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행하심이고, 영광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여서 내 힘으로 구원되지 못하고 다만 주의 피로만 구원될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아, 제가 참 천국 가가지고 뭐 답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믿을 뿐만 믿겠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복받아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드시려고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영광 못 돌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에요. 그것이 그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할 게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선택적 구원 그려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는,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그래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 구원도, 그 공로도 내 것이야. 그래 간주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미 주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값으로 샀어. 구원 이미 된 거지 않습니까? 샀는데 주의 것인데 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 이유. 왜 나를 그 피로 값으로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날 구원하려고 아니고 이미 구원됐으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은혜를 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 넌 영광이 도구야. 그거예요. 영광이 도구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걸 분별하게 돼요. 기준 하나죠. 그 중심이 내가 있는가, 내가 뭔가를 해서 영광 받고자 하는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기독교인들이 헷갈려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꾸 이제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내 몸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으로 늘 그렇게들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주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한 것, 그 어떤 것도 의가 못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믿지를 못하는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분별한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걸 놓치고 오해를 하면은 여러분은 믿음을 분별을 못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책임진 방식이 뭐냐면은 내 몸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그래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가 나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맨날 놀고 먹어 되겠습니까? 맨날 놀고 먹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늘 그 좀 성질 나는 게 제가 볼 때 맨날 놀고 먹어요. 맨날 예수 말하면서.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차는 거죠. 뭔가를 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놀고 먹어도 내 믿음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의 영광을 기어고 끌어가시는 것이구나.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이구나. 좀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 복된 세계 나를 집어넣으셨다. 이게 은혜다.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종교의 공통점은 늘 자기 몸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특히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그 종교입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으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는 자 그 뜻입니다. 깨달은 자.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깨닫는 거죠. 그게 부처가 되는 것이고 해탈되는 것이니까. 근데 기독교도 그런 부처의 불교 외에 그런 그 어떤 믿음의 사고방식에서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신자가 되었는데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지를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못 된다는 거, 늘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시면은 내가 주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함이고 나를 그렇게 붙드신다는 것이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까요? 고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맨날 어째라? 놀고 먹으시라. 맨날 노세요. 그냥 잘 노세요. 잘 노시면서 이렇게 놀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 놀면 교회가 엉망 될 건데요. 지금까지 놀아도 교회 엉망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만의 자유예요. 왜 그 자유를 다 팽개치면서 매이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늘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을 좀 바르게 분별하시면서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1번째

0: 유계준 장로님 계십니까?
1: 유계준 장로를 찾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들려왔다.
2: 누구디? 날 찾는 자가?
3: 외경들은 아닐까요?
4: 아닌 것 같은데요.
2: 피드가 곧 나가서 누군가 보고 열어주라.
3: 만약 외경이라면 열어주지 말고.
4: 예. 누구시디요?
5: 날세. 조만식.
4: 예. 조만식 선생님이요?
1: 고당 조만식이었다. 3.1운동 주동으로 복역을 마치고 나온 조만식이 유계준 장로를 찾아온 것이다.
4: 아버지, 조만식 선생님이랍니다.
2: 이거 어디래? 조만식 선생? 그건 뭐하고 있네? 어서 문 열어드리지 않고 소리. 어서 문 열라오.
1: 유계준 장로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갔다.
2: 선생님, 이거 얼마만입니까?
5: 유 장로님, 조만식이가 왔습니다.
1: 조만식은 1905년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했다. 그는 기독교에 입교한 후 현실에 비관해 망나니 같이 살았던 삶을 접고 다시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는 1908년 일본 세이소쿠 영어학교를 거쳐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부를 공부한다. 그 무렵 인도의 간디가 무저항 인도주의로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을 보고 그것을 독립운동의 본보기로 삼는다. 귀국 후 조만식은 남강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의 교사로 있다가 2년 뒤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날 당시 교장직을 그만두고 만세운동을 지휘하게 된다. 그 일로 그는 1년간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그는 유계준 장로보다 3살 위로 그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2: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려고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5: 자, 나왔습니다.
2: 기구이 참말입니까? 나오신 거이가?
5: 한 며칠 됐습니다.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고향에 내 잠시 머물다 왔습니다.
2: 기르셨구만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시오.
5: 자, 내 장로님께서 옥고를 치르신 말을 들었습니다.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옥고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내린 며칠 있다가 온 것입니다. 거저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5: 부끄럽다뇨?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옥고를 치는 사람을 욕을 한답니까? 다 유장로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리고 몸은 어떠십니까? 물론 많이 상하셨겠지요.
5: 이젠 다 회복이 됐습니다.
2: 그래요? 다행입니다.
5: 저, 유장로님, 제가 오늘 장로님을 이유가 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2: 이유요? 말씀해보시라요.
5: 유계준 장로님, 내 옥고를 치르고 나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젠 내 전에 오산에 있을 때보다 더 힘있게 후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그럼요. 인재야말로 나라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5: 우리에겐 총칼보다는 인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장로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2: 거저 내래 힘이 되는 데까지 도와드리디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5: 있지요.
2: 있습니까?
5: 저 유장로님, 숭덕학교에서 일을 해주세요.
2: 숭덕에서요?
1: 숭덕학교. 숭덕학교는 1894년 4월 1일 평양의 마페 선교사에 의해 설립됐던 학교다. 기독교 보급을 위해 설립됐지만 학교는 민족혼을 가르치는 학교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설립 초기 학생 수는 학생 정원이 60명에 불과했지만 학교는 날이 갈수록 정원이 차고 넘쳤다. 당시 학생 수는 500여 명에 달했다. 이처럼 개화 초기에 설립된 숭덕학교는 기독교 사학의 하나로 관서 지방의 초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투사들을 많이 길러냈다.
2: 아이고 선생님, 내려 오케 숭덕학교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아야 안 됩니다. 아니요, 그저 안 되고 말고요.
5: 저 장로님, 격리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2: 격리일이요?
5: 예. 저 격리를 해달란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2: 아, 그건 더욱도 안 됩니다. 아, 저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오케 전례를 맞는단 말입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알아봐 주시라요.
5: 장로님, 장로님은 이 지역 평양에서 가장 큰 무역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라 하는 것은 돈을 굴리는 일을 잘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유계준 장로님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학교의 이사로서 밑에 사람들이 정확히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해주시는 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후학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길의 시작인 겁니다. 저 장로님, 사약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2: 후학 양성과 인재를 기르는 일이라. 인재를 기르는 일...

0: 부인, 그 조만식 선생이 말입니다.
1: 아이, 그래, 조만식 선생님이 뭘 하시던가요?
0: 나한테 그 부탁이 있어서 왔다 하시더만요.
1: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요?
0: 나한테 그 우리 피드기가 다니는 숭덕 학교에서 돈을 관리해달라는 거만요.
1: 아,
0: 그 전날에 오케이 해야 할지 모르겠시오.
1: 아휴, 뭘 망설입니까? 당장 하세요.
0: 아니, 뭐요? 당장 하라고요?
1: 예,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학교를 위하는 일인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어서 하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출연 정운석, 오문희, 이명숙,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에 협력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분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사가 젊은 과부집에 자주 드나들자 일본 마을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수도사를 비난했습니다. 얼마 후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로하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수도사를 찾아가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닭털 한 봉지씩을 나누어주며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닭털을 날리고 돌아온 여인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주워 오라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 버린 닭털을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그때 수도사는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2: 제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머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뜩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보라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휴위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희에 참례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한 지역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3: 제2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약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2: 제2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의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수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이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전박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4: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23장에서 2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1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예요. 그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위증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그런 어떤 율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돕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기 세 개의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이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나가 다 아니라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 있는 군중들의 집단 폭행이나 피해자 가족의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는 도피성에서 자신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발적인 살인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5절로 6절을 보시죠.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실수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함을 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법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땅의 경계표가 매우 신성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한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가혹성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엄격하여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사건의 성립이 절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율법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위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 양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입히려고 계획한 방법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백성 사이의 위증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는 인애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저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결코 산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도 없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보면 죄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그분의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19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20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신명기는 대단히 그 실제적인 내용의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비록 이러한 율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만약 현대 국가의 법률에 적용한다면 인류 행복과 번영에 엄청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더욱이 입법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무지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우는 그런 어떤 법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비롯되는 정책과 과오는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위정자들이나 또 국회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나라에 나아갈 길을 좀 풀어보는 것이 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풀지 못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자, 20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그 경구들처럼 실제로는 그 정신이 무시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느 나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2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민족들과 싸울 것을 명시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제시하는 네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한 번도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그의 마음이 자연히 전쟁보다도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든 마음과 관심이 그의 새 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유가 있는 전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가 농부였는데요. 포도를 심고 아직까지 그것을 먹지 못한 자는 군 복무에 소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의 전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뭐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은 쌍방의 세가 대등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히 넉넉하여 포도원의 포도를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7절로 가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참 여자와 약혼하고 군대에 징집된 사람은 귀가 주치 되었는데 그는 약혼 여와의 사랑에 빠져 결혼의 부푼 꿈에 아직은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은 구태여 이런 사람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병역에 면제되는 네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저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겁나고 두려워 참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네 번째 조건이 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면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지 저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법들을 그대로 현재에 적용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기도원 용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미디안족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모인 기도원 용사들은 처음 3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의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남은 만 명의 군사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때 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도원은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집으로 돌아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대고 핥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을 묻지를 만반의 인전태세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이 진정 자유를 원하여 조국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하려는 정신무장에 갖추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좀 듣게 돼요. 그 맥아더 장군이 있잖아요. 이 맥아더 장군이 승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전쟁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상이 크게 침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호의만을 베푸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일단 영적인 전쟁이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보면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만 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 속과 아모리 족 속과 가나안 족 속과 브리스 족 속과 히위 족 속과 여부수 족 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강림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을 통해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삶에 흠이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오점이 있었고 또 위대한 다윗의 삶에도 오점이 있었죠. 또 신약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 그분 삶에도 역시 오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은 그 삶에 흠이나 오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전혀 흠이 없는 분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이분의 흠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이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로부터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여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방금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리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대하는 것, 뭐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이죠. 그래서 온유와 관용,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뒤에 돌아서면 세게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기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럽게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편지로 얘기할 때는 아주 세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안 좋은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떠나 있을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앞에서는 제가 반대로 말했네요.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고 또 뒤에서는 세게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했지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주 강하게 강경하게 혹독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떠나 있으면 뒤에서는 세게 말하고 앞에서는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강하게 아주 세게 말하기도 하고 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대해야 하는가 하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책망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군에 있으면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이제 제 취미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관찰하다가 뭘 한 가지 발견했는가 하면 그 군대는 아주 좋은 고참도 있고 또 아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고참도 있죠. 근데 쫄병들이 어떤 고참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가 하면 항상 쫄병들에게 잘해주는 고참을 뭐 존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아 저분은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 어떤 고참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가 하면 잘해줄 때는 잘해주는데 엄할 때는 엄청 무서운 고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쫄병들이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걸 나름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국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잘하고 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또 혹독하게 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만약 자녀가 이쁘다고 해서 오냐 오냐 그러고 항상 이뻐만 해주면 그 자녀가 여러분 바르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뻐할 때는 이뻐해야지만 잘못할 때는 아주 세게 야단도 치고 혼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또 직장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용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지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여간에 세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종도 어떻게 다루라는 것입니까? 잘해줄 때는 잘해주다가도 잘못하면 혼도 내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인들은 싸울 때 총 가지고 싸웁니다. 권투 선수들은 주먹 가지고 싸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과 싸울 때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못 믿도록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예수님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늘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 어떤 혈기로 싸우거나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써야 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뭔가 하면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과 싸워 이기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잘못된 길로 마귀 꼬임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가던 사람들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마귀를 물리쳐주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무장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에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만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게 방금 읽은 7절 말씀의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미남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도 뭐 특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이게 보니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게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원치 않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원하지 않다보다는 시원찮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시원찮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말이 별것 아니다. 아,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친 거예요. 몸도 허약하죠. 또 말도 시원찮죠.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사람을 평가할 때 외형적인 것만 보고 잘못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에요.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죠.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굉장히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은 걸로 생각한 그런 때도 제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서침례교회 아니면은 다 엉터리다. 자기는 구원이 없다. 제가 한때 그렇게 생각을 진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참 독선적이고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전혀 독선적이거나 편협적인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편협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독선적인 분도 아니죠? 예수님은 굉장히 포용적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좀 더 협력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협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런 것을 잘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외형만 봐서 그런 거예요. 외형적인 것만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 경험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교단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기는 구원 없을 거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다, 교단을 완전히 다 초월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단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더 성경적인 교회, 더 복음적인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하지요. 교단이 중요합니다. 교단에 대해서 따져야 할 때는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단도 초월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반대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여서 반대 성명을 내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초교파적인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만 떡하니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모슬렘을 대거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그런 어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럴 때도 그는 또 아니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또 여기저기서 테러를 일으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게 큰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든가 또 어떤 이슬람 사람들을 이렇게 왕창 대거 받아들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교파 사람들과도 우리가 협력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칼라를 딱 가져야죠. 우리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당신들은 이런 게 있는 거 그거 고쳐야 한다.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힘을 합하고 협력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위협받고 무너진다면 교회고 교단이고 다 그거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교단을 초월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우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권위, 권한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세,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주셨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의 권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의 머리가 되는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잘 돌보아서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의 권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들 잘 섬기고 잘 이끌어서 국민들을 잘 세워주고 나라를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잘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권세 앞에 순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다 하니.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몸도 허약하죠. 말도 뭐 시원찮죠. 웅변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아주 무시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권위 있게 보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외모라든가 언변에 있어서 그 당시에 뭐 웅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권위 있게 보이지를 못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친 줄 아십니까? 인물도 좋죠. 말도 잘하죠. 달변이죠. 웅변 잘하죠. 그러니까 아주 권위 있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그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냥 그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보인 거죠.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대로 막 예 그냥 그저 무조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 중에는 못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칭찬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한다 그랬고. 또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저 자기 자랑밖에 몰랐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도 자랑을 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도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가 주제넘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 말씀. 제가 오늘 말을 굉장히 빨리 하죠. 왜 빨리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빨리 끝내주려고. 자, 15절 중간 16절 읽겠습니다. 자, 오직부터 시작.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여기 규범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오늘 이 본문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5절 16절에 규범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는데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활동 범위, 활동 영역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의 핵심은 끝부분에 있어요. 16절 끝에 보시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뭐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정말 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주님과 관련된 일만 자랑하라.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만 자랑하라. 그러한 뜻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했습니다. 주님과 관련 있는 일만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것 가지고 그것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련된 일, 주님이 영광 받는 일, 그런 일만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주님께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너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실천하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은혜 언약으로 주신 핵심의 약속은 바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것은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아담은 그분께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굉장한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았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약속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을 얻는 것, 이 구원의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자, 그래서 우리가 십일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뜻이 없이 이 말라기 3장의 문자대로 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지 농사 잘 되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십일조를 하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넘치도록 주어질 것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십일조를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죠. 그러면 십일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가 맞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의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뒤에 이어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온전한 십일조 이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사이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했는데 주부에는 제가 온전한 십일조 했지만 그 설교 제목 최종적으로 고쳤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이러면 따라해야죠. 하루살이는 걸러 다음 구절. 아, 그렇죠. 도대체 이게 왜 십일조하고 연결되는지 왜 이 말씀이 십일조와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선 지난주에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약을 들어서 쭉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를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구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안식년도 잘 안 지켰잖아요. 희년 같은 거 안 지켰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십일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십일조를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십일조를 했어요. 그렇게 잘 했지만 그 십일조의 더 중요한 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자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구약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쳐버렸다면 아무리 십일조를 문자대로 철두철미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십일조를 안 해서 저주받고 십일조를 한번 복받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정말로 텃밭에 나오는 박하, 회향, 건채의 십일조까지 바쳤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텃밭에 심은 뭐 고추 몇 포기, 뭐 방아, 뭐 산초나무 이런 것까지 십일조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십일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가 일곱 번 나와요. 일곱 번은 항상 완전하다는 의미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일곱 번이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십일조를 근처의 십일조 박하와 해양까지 십일조는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십일조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 놓쳐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믿음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려면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가본 나그네들 이들에게 십일조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을 때에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냈고 내가 긍휼로 너희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없는 레위인들 고아 가본 나그네들을 돌보라.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물 십일조 들어지는 것은 만물이어야 돼요. 처음 것이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산의 만물 짐승의 처음 것 하나 사람의 그 마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십일조에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십일조에 담긴 그 뜻들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철두철미 지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일조를 형식적으로 했을지라도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사실은. 물론 십일조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 배반은 나라 망한다고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겁니다. 포로 잡혀가는 것도 언약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전이 재건돼야 뭐가 들어지요? 11조가 들어지고 그 11조로 희생제사가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11조가 있어야 제사제도가 유지되고 제사제도가 유지되면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은 피흘림의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란 말이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와요. 땅에서 산물이 난단 말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비가 오지 않아요. 농사가 짓지 않습니다. 구약의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 대한민국의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약에서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할 때는요, 잘 안 했어요. 율법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이런 고레스 왕이 2주 전에 고레스 왕이 유대 포로민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이방왕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이방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막 금도 은도 주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칙령을 내리고. 그래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기초만 놓았는데 반발이 심하잖아요. 주변에 삼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공사를 중단하는지 한 12년쯤 지났어요. 그러면서 성전 짓다가 기초만 마련하고 성전을 못 지으니까 에이 막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뭘 먼저 했어요? 자기 집 짓는 일에 먼저 빨랐어요. 그게 학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대만 놓아놨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가 돌아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성전 기초만 지어놓고 이 성전을 완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은 다 판벽해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합당하냐? 학교에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제가 책망을 함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총독이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래서 총독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성전을 재건해요. 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어야 돼요.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는데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누가 주도해서 한지 아세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하도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웁시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 상당히 인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해요.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지명받은 사람이에요. 총독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많은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해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럴 때에 뭐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바벨론에서 편지를 받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이 맞다 이런 일들은 쭉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 다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되도록 제사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 11조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들을 정하고 찬양대까지 다 이렇게 정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뭐가 드려져야 되죠? 11조를 내도록 하고 다 마쳤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왕에게 만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 메대 파르시아 페르시아지만 그냥 바벨론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말미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의 왕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11조가 드려져서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놓고 바벨론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뭐 시간이 몇 달은 최소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갔다 왔더니 세상에 대제사장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11조도 넣고 해양도 넣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그 방에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도비아를. 그러니까 11조가 드려져야 할 창구에 안 드려진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사사기 말씀드렸잖아요. 11조가 온전히 안 드려지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냥 취직하러 다닌 거예요. 가서 어떻게 취직을 했어요? 미가 집안에서 가정에 복 빌어주고 복채 받는 마치 무당과 같은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레위 지파가 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정말 답답하잖아요. 아니 이제 겨우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겨우 회복되어 있는데 이제 제사가 제대로 지내서야 하늘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늘이 비가 닿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땅이 사물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책망하죠. 그러면서 도비아의 그 살림살이를 성전에 부속방에 있는 거 다 세가세가 갖다 내버렸고 다시 십일조를 드리게 해요. 그래서 흩어진 레인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학계서를 말씀드리고 느헤미야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배경하에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십일조의 개념도 학계와 느헤미야의 배경을 가지고 말라기서의 십일조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보시죠. 말라기 하면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렵게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를 볼 때마다 제일 제가 기억나는 말씀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누가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병든 거, 흠 있는 거, 찌꺼기를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제사 11조가 안 드려지니까 그거라도 가져오면 감지덕지하고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이. 딱 조사해보고 이건 병든 거, 흠 있는 것은 이거는 못 받습니다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딥니까 이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도. 근데 흠 있는 거, 뭐 사기친 거 이런 것도 갖다 주니까 좋다고 막 복 빌어주고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을 먼저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더러운 떡을 갖다 바쳐요. 더러운 떡을 7절에 1장에 더러운 떡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날 멸시한다 그랬거든요. 6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냥 아까 이 십일조가 안 들어지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중에 십일조 하는 사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십일조를 가져오는데 온전한 걸 가져와요? 먹다가 찌꺼기 같은 거 가져와요? 찌꺼기. 그러니까 제사들 거기라도 이거 안 됩니다. 못했어요. 왜? 그렇게 하면 헌금 안 할까 싶어가지고. 그거라도 가져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친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레인도 12분의 1을 받으면 또 10분의 1을 제사에 바쳐요. 그럼 제사에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흠 있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먹고 쓰다가 남은 것. 찌꺼기, 돈 안 되는 것, 이런 걸 갖다 바쳤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사장들이 왜 받았어요? 레인들이 왜 받았어요? 그것으로도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치면 복 받는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워드플레이 할게요. 마 말아라. 말라기. 마 말아라. 정말 그래요. 학계에서 느헤미야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드렸어요. 긍휼과 자비도 없이 믿음도 없이 복받기 위해서 저주 안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짓 말아라. 성전문 닫을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게 구약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문 닫으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라고. 그래서 자기 몸이 성전이에요. 이게 구약에 명명백백하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말씀을 말라기 하면 뭐만 기억됩니까? 3장 보십시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로부터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내 말 안 들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겠습니까? 자기는 돌아와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와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돌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요, 돌아오십시오. 아니, 저 돌아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봄꽃놀이도 안 가고 꽃놀이도 안 가고 뭐요?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나 돌아와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예배당에 꽃놀이 가러 간 사람 보고 돌아오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돌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 돌아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상당히 많이 있긴 했네요. 저쪽에 보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뭘요? 나 돌아왔잖아요. 나 아침 일찍 와서 찬양까지 했는데 주의 보혈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찬송 듣고 제가 어디가 듣고 야 이거 좋던데 하니까 우리 그 지휘자하고 이 지휘자 부인이요 아주 영성이 깊으신 분가요. 벌써 이 곡을 추천해서 연습하고 있다 그래요. 주의 보혈. 저는 첫 가사에 은혜 다 받았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도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 돌아왔는데요. 뭘 돌아와요? 라고 따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 문자대로만 우리는 보고 듣고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느헤미야 말라기 앞에를 읽어보니까 배경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서 돌아온다면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빨리 재건하고 11조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틈만 나면 11조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들은 것이나 갖다 바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어요. 어째요, 그걸? 받아서 그걸 또 11조 한 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 경멸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먼저 떼나요? 11조 떼놨어요. 그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첫 것을 떼놔요. 그리고 돈 중에도 어떻게요? 제일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물에 한번 씻어갖고 다리미로 다리 갖고 예.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의 자세만은 그러한 태도는 좋다 이 말입니다. 쓰다가 남으면 뭐 하고 뭐 없으면 말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배가 부른 시대예요. 벌써 먹고. 그러다 보니까 먹음직한 것에서 보암직한 것으로 이미 우리는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경제. 물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 알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암직한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안목의 정률이 너무 높아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연휴가 되면 해외여행 갈 때 나는 왜 못 가?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절대로 자족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나의 내면과 화해되어야 된다.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화해가 되면 자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이거 좀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막 시험 떨어지고 막 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아닌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특히 두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십일조가 뭐냐. 10분의 1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더 있어요? 보험물도 있잖아요. 또 3년 한 번 십일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개념이 뭔가 십일조를 했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십일조는 복을 받는다니까 온전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로 될 때 말로 될 때 곡식을 삭 깎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두로 밥을 해도 고봉밥으로 삭 깎아주지 말고 고봉밥을 하듯이 그래서 대나 말을 가지고 고봉을 해보았더니 12.5%가 나오더래요. 뭐 하려고요? 온전한 십일조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십일조 했대요. 또 한 사람. 내가 밥을 사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 적어요, 수첩에. 다른 사람, 내가 차를 사먹이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하나 사줘요. 그거 500원 이렇게 적어요. 왜요?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불 안 하고 수익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얻어먹은 밥과 차에 대해서 그걸 뭐예요? 십일조 계산해서 그거 바쳐야 돼. 왜? 온전한 십일조 하려고. 이랬을 때에 이 두 사람이 내 제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사람들의 하는 그 온전한 십일조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십일조를 온전히 하면 하늘에서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는다는 이것 때문에 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찌 알아요? 이러면 속마음도 모르면서 우리 함부로 단정하지는 맙시다. 단정하지는 속았죠. 단정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십일조 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해도 안 되고 적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좁쌀을 농사를 안 짓는데요. 뭐 유머입니다만은. 왜? 좁쌀은 십일조 계산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하나 해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문자에 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십일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의 대부분 99.99%일까요? 대부분이 온전한 십일조를 하면 그 끝에 네 창고에 복이 쏟아지도록 붙겠다. 그럼 보세요. 자 유대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께 제사 희생 제사가 있어야만 뭐가 오는 거예요? 복이 쏘죠. 복이 비오는 거예요. 그 복이 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 아직 아브라함이 자식도 안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허리에 누가 속해 있었어요? 레위인. 제사장 아브라함에 속하여 아브라함의 11조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이건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11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럼 멜기세덱은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신다니까요. 그러면 11조라는 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이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를 보고 십일조가 드려짐으로 제사가 되어지고 제사가 희생됨으로 약속의 땅이 제가 가득하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을 토해내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먼저 토해내줘요. 제가 가득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가 가득하는 거 어떻게 해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골로새서 3장 1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교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 그럼 11조에서 땅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11조를 했기 때문에 막 복을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의 문자대로 11조 하고서도 예수님께서 화이설진저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했어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후사였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겁니다. 문자대로 적용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조 안 했다가 망했는데 10조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쏟아내요. 그거 성경 계시 아닙니다. 그거 성경 계시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이 강단에서 휴행하여 나온다는 것은 이미 강단이 타락한 겁니다. 강단에 연예인들이 와서 선다는 것 자체가 강단이 타락한 거라고 이미 로이드존스 목사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땅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탐심 우상숭배요. 그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라기스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땅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찾아야 돼요. 말라기의 이 11조로 완성하신 예수님이 위에 계세요.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감춰 위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교에 나타날 걸 그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가 약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 신과 중화 시대인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나라가 망한 것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러세요? 바리새인 운동. 바리새파 운동. 그래서 바리새파는 일상생활 속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안식을 기록하게 지켜라. 만 악꽂이 부칙을 붙여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먹어라. 레위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다 구별해요. 하루살이는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다니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날개 있고 날아다니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한 거예요. 비늘이 없는 것은 다 부정해요.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예요. 문어, 오징어 다 부정한 거예요. 레위기법에 하면. 그런데 이거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에게 거예요. 그건 바로 이방인에도 복음이 은혜로 증거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낙타는요. 원래 부정하는 짐승 맞아요. 낙타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세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다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대세김질을 안 하는 대세김질을 하지만 낙타는 발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11조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왜 11조가 뭐가 있는래? 맹인된 인도자여 24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할 때에 11조를 아주 잘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 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때문에 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초파리 같은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루살이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을 짤 때도 배로 걸려서 통에 담아놓아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부어서 잔에 부어서 이제 식사하러 가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주잖아요. 마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에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루살이, 초파리 이런 것이 빠지면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휴대용 배를 가지고 다닌대요. 세마포 배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싹 다시 따르는 거죠. 배로 걸러내고 마시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러면 부정하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0: 네? 부성한 낙타는 어떻게요? 굵고 상쾌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철두철미한다는 그것은 법을 지키느냐. 그래서 하루살이 걸러대는 거죠. 11조를 철두철미하게 함으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서기관이고 백성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요. 근데 무슨 상쾌버려요? 더 큰 이익은 챙겨내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우리 애들에게도 물었어요. 얘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쾌한다는 말이 뭐겠니? 작은 이익은 이렇게 안 하는 척 하면서 큰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상쾌한다는 이 말씀이 저는 저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책임을 제가 들어야 돼요. 저는 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18년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너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 전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니?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죠. 어떤 분이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역원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 보낸 거 저에게도 보냈어요. 쭉 읽어봤어요. 물론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 복음 전해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전하는 저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 전거되는 거 아니고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따로 놀아요. 사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따로 노는데 주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냥 그 말씀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도 자기 부인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알아들었다고 온 여러분들도 부인되어야 되는 건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시켜서 참 감사했어요. 한편은 또 마음이 또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2, 3주 전부터 예화를 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미자매 잘 알 거예요. 모르는 분은 또 모르지만 여러분 이분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남자들도 못해요. 좀 화나면 그냥 밥들은 그 엎어버려요. 던져버려요. 아무도 못 가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조금 눈길이 안 좋거나 또 말 좀 잘못하면요. 바로 상륙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네. 야, 이 하고서는 바로 대듭니다. 아무도 말해서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두 사람 그렇게 뭐 다독거리는 사람이 있지만 저와 집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내가 옛날 지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왔어도 그랬어요. 내가 데리고 와서 다독거려서 보내요. 엄마가 오면서 두 딸을 데리고 오는데 엄마 돌아가셨어요. 2주 전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해달라고. 시끄럽다고 자기 머리가. 전화 받았죠. 낮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낮에 교회에서는 내 교회로 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모사님한테 전화해라 하더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들 때는 약 있으면 약 먹고 동생 잘 건사해서 살림 잘 살아라. 내가 어머니 살아있을 때 가서 늘 책망한 거거든요. 엄마가 다 했어요. 그 큰딸 둘을 조카들 뭐 아들까지들 손자들까지 아들까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 제발 그러지 말고 딸에게 시켜라. 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팽개치는 것이 딸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냥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 다 아세요. 가끔씩 예배당의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다가 들어와요. 나중에 여자 화장실 문 열고 담배인지가 자욱해요. 욕하고 덤벼들 때 어느 누가 한번 나서서 잡아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선미가 문정이가 늦게 자서 못 가고 있어요.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아세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자매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행패를 부리는데 와서? 아시면 다 아세요 여기. 누가 정말 그들을 끝까지 품고 안고 갈 사람 있나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어요 저도. 아 이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구나. 그런데 해비불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걸하러 오는 사람도 아시잖아요. 와서 목사님 찾아요. 그 사람 와서 여러분 옆에 앉아서 냄새 푹푹 풍기면서 노숙자 앉아있는 걸 정말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구역 모임을 나눌 때에 또는 뭐 시사 당번인을 나눌 때에 이 사람과 왜 짝지어주느냐고 그런 마음 혹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다섯 거 보려고 해요. 자기가 제비 뽑아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남의 얘기로 들으면 그건 진짜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하루살이를 내가 걸러내더라고요. 경건한 척, 복음 전하는 척, 믿음 좋은 척. 근데요 선미사님이 온다니까 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럼 어떤 사람 오면 좋겠어요? 그저 뭐든지 말만 하면 예 하고 말 잘 듣고 뭐 아니 그죠? 뭐 헌신 잘하고 이런 사람 오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루살이 걸러내고 낙타 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제 자신이고 이름 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들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지 않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반장밖에 안 해서 저는 그 분단장을 안 해봤어요. 분단장 하면 제일 앞에 사는 분단장이에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장, 분단장. 분단장 할 때 자기 분단에 좀 이렇게 장애인이 들어오거나 좀 지진하고 들어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단장? 싫죠? 뭐, 운동을 하거나, 그죠? 뭐, 청소해도 싫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한지 한번 보세요. 내한테 손해가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좋은지, 내한테 덕주는 사람이 사귀는 게 좋은지. 이게 전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이 날보다 더 가치 있는 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내가 오늘을 헛되이 보낸다면 내가 헛되이 보낸 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 앞에 주어진 이 오늘을 당신 생애 가장 소중한 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1983년 영국의 이스터본에서 13살 난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마스 크레이븐이었고 그 소년은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요.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소년을 죽인 범인은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는데 이 가정에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비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며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처신하며 말 조심을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여줄 줄 아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를 처음 방문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그 누군가의 초청으로 교회를 다녔거나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 구원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BBN 방송은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한 분들께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ITL 전도 카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ITL 전도 카드를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면 죽은 영혼들이 BBN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며 또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 도구로 가시면 지금 즉시 BBN ITL 전도 카드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보았던 가장 위대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게리 코엔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낭떠러지로 이끄는 길을 따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새로운 믿음을 향한 그의 탐험을 통해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오직 단 한 분이신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1: 우리 동네 유대인이 사는 거 싫어! 저 자식 손봐주자!
2: 아니 그 애들이 또 괴롭혔니?
3: 날마다 그래요 엄마. 끝이 안 보여요.
2: 무지막지한 불량배들 같으니라고 피자국부터 씻어내렴.
3: 그래도 내년에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다행이에요. 아마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그나저나 그 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2: 나도 모르지. 한 번은 교회에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유대인은 너희들만의 장소로 가라고 하더라고. 난 환영받지 못했어.
3: 우리 종교가 그들 종교보다 월등히 나아요 엄마. 전 절대로 그들이 믿는 종교는 못 믿을 거예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형제애로 알려진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 정의의 모순을 경험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게리 코엔의 실화 간증입니다.
4: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유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8살 때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고 해요. 우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유대교 회당에 갔고 아버지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무렵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심지어 미국에서도요.
2: 누군가 오늘 우리 집 외벽에다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낙서를 해놨어.
5: 내가 집에 들어올 땐 못 봤는데 나쁜 녀석들 같으니.
3: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 소행이에요.
5: 그 녀석들은 히틀러 패거리들이랑 똑같아.
2: 악한 용의 짓이죠.
5: 자기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증오야.
3: 그들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빠?
5: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지. 러시아에서 유대인은 대포 알바지였어. 그래서 너희 할머니가 나와 남동생들을 데리고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오신 거란다.
3: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누군가 할머니 댁 창문을 벽돌을 던져서 깼던 일이요.
2: 기억해. 복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는 이라.
4: 13명의 자녀들로 구성된 어머니의 가족도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 함께 모일 때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7살부터 12살 때까지 매년 저는 8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 캠프에 갔답니다. 정말 멋진 캠프였어요. 유대인 성인식인 바르미츠바를 준비하기 위해 히브리 학교에 갔을 때 전 한 지역 보이스카우트의 소개를 받았고 근처의 유대교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반유대주의가 전혀 없는 중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필라델피아의 센터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학생의 밀도가 아주 높은 곳으로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주어 졸업시키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전 총 8학기 중 7학기를 학생의 대표로 지냈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최초였죠. 전 체육관에서 근육 단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디빌딩 대회에서 트로피를 받았죠. 어느덧 졸업반이 되었답니다.
6: 야, 코엔! 너 4학년 선두부장이라면서? 나 꼭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 윗몸 일으키기 대회에서 우승한 비결이 뭐야? 윗몸 일으키기가 500번이라니.
4: 아버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어렸을 땐 나를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싸워 이겨야 했거든.
6: 우리 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 해쪽 속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잖아.
4: 누구?
6: 야, 너 너희 민족의 성경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 회당에 꼭 와라. 거기에서 유대교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4: 우리 민족의 역사를 모른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전 히브리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책인지는 미처 몰랐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 담당시키셨다니? 누구에게? 6개월 후, 전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전 그분이 위대한 인격체이시며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오를 때면 혹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 설명된 전도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둘러봤죠. 어느 날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에 관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캠퍼스 근처의 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7: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4: 저는 게리 코엔이에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7: 바로 그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죠.
4: 저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를 통독했어요. 하지만 전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전 지금 교체로에 서 있습니다.
7: 그건 오랜 세대에 걸친 질문으로 모든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게리. 예수님과 함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분의 십자가 순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후 그분을 본 500명이 넘는 증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죠.
4: 그분은 기적을 엄청나게 행하셨던데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말씀을 읽었을 때가 그 무엇보다도 놀라웠어요.
7: 그분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여전히 영생 혹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전혀 없는 채로 우리의 죄에 갇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던 때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4: 그럼 이제 전 무엇을 해야 하죠?
7: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나요?
4: 네, 믿어요.
7: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형제님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세요.
4: 그게 다예요? 그럼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건가요?
7: 네, 그게 다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형제님 마음의 동기를요. 그분은 형제님을 아세요. 구원을 받은 후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4: 전 1953년 여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날의 결정에 대해서 결코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교회 비서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의 모임을 소개해줬고 전 그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있었는데 곧 아버지에게 들키게 됐죠.
5: 지금 듣고 있는 이게 다 뭐냐?
7: 그냥 유익한 성경 가르침이에요, 아버지.
5: 이단이잖아! 이런 혐오스러운 것을 너 미쳤니?
7: 아니요, 아버지.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선생님이셨고 훌륭한 랍피셨어요.
5: 내 집에서 그 이름은 꺼내지도 마! 그리고 그제에 대한 프로그램도 듣지 말고.
2: 너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 도대체 뭐에 씌인 거야?
7: 전 도움 필요 없어요, 엄마. 학교 성적도 좋고 마음도 아주 행복한걸요? 전 괜찮아요.
5: 좋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행복하지 않아. 너 당장 대학교에 있는 유대인 심리학자에게 상담받아. 알겠어?
4: 그땐 제 대학 생활의 첫 학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절 대학 내 유대인 심리학자에게 데리고 가셨죠. 그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것이 학생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면 학생이 새로 발견한 믿음은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도 제가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그 대답은 부모님이 듣기 원하시던 대답이 분명히 아니었죠.
5: 그 심리학자 절대 좋은 유대인일 리가 없어.
7: 하지만 아버지, 유월절을 위해 우리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선 여전히 속죄일인 욤키푸르를 지키고 있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거예요.
5: 내 앞에서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
2: 여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동생 이소벨이 위대한 랍비를 한 분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라면 기꺼이 계리와 대화에 응해줄 거예요.
7: 그 위대한 랍비님은 어디 계세요?
2: 북부에 있는 회당에 계셔.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해.
4: 그 여행은 한 시간이 걸렸고 전 앞으로 닥칠 시련에 잘 맞설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이모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라피아와의 만남으로 인해 제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지에 대해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답니다.
3: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잘못한 거 없어. 애들은 다 엇나가기 마련이야. 이 라비님은 정말 똑똑하셔. 아주 학식이 높으신 분이거든. 그분이라면 개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실 거야. 언니는 그저 그 회당이 얼마나 큰지 여유 있게 감상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라빗이라니까. 그분이 개리를 다시 유대인으로 만들어주실 거야.
7: 전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이소벨리모. 예수님처럼요.
3: 유대인은 그 사람 안 믿어. 라빗님이 이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 넌 아주 운이 좋은 거야.
7: 이모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3: 넌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 랍비님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실 거다.
4: 그 랍비는 어머니와 이모님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두고 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었고 그는 아주 친절했습니다.
8: 자,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게리.
7: 저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에요.
8: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이른 거죠?
7: 저희만의 히브리 성경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8: 우리 성경에선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을 텐데요.
7: 그 후에 신약 성경도 읽었죠. 그분은 구세주를 포함해 많은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서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8: 예, 보여주세요.
7: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어요.
8: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요.
4: 아마 그 말씀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3절과 4절은 특별히 예수님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8: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우리 민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4: 예. 하지만 53장 전체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억압받고 괴롭힘을 받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요.
8: 청년은 정말 열심히 연구했군요. 대화 즐거웠습니다, 게리 형제.
4: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삐님.
3: 라삐님이 저희 조카에게 뭔가 정신이 드는 말씀을 해주셨기를 바래요.
8: 이렇게 하나님과 종교에 관심을 두는 청년을 만나기란 참 드뭅니다. 이런 젊은이를 만나니 참 반갑네요. 저는 이 청년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아이고 믿을 수가 없어. 아유 당신은 라피도 아니네요.
4: 집까지 운전을 하며 오는 내내 이소벨 리모님은 계속해서 그 자는 라피가 아니야 라고 되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입을 굳게 다무시고 실망하셨죠. 전 종교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학 재학 동안만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 템플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편 필라델피아에 있는 성서대학에서 야간 강의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위로는 제 여자친구였죠. 그녀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전 한 발은 기독교 세계에 담그고 또 한 발은 유대인의 세계에 담그고 있었죠. 전 여름방학 동안엔 캠프 상담가로 활동했는데 거기서 여자친구인 게이를 만나게 된 거랍니다.
9: 캠프장에 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도시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좋다. 올해가 상담가로 마지막 해야 전임 근무로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
9: 독일인 마을에서 교사직을 맡기로 한 거야?
4: 적어도 여행은 좀 하겠지. 아무데나 안 가느니 어딘가로 가보려고. 그동안 필라델피아에만 박혀 있었잖아.
9: 우리 부모님은 교사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하셔.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믿었지 않게 생각하셔.
4: 게일, 인생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더 많아.
9: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돈이 있으면 도움이 되잖아.
4: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9: 또다시 그 이방인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4: 십계명 중에 하나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9: 야망을 갖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4: 난 정장이 세 벌이나 있다.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 갈 거야.
9: 아마도 자긴 목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아님 랍비나.
4: 나도 그거 되게 좋은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9: 어쨌든 부모님이 자기를 한번 보기 원하셔. 우리 관계가 너무 깊어져 간다고 생각하시거든.
4: 그녀의 부모님은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관계는 끝이 났죠. 1년 후 전 또다시 한 유대인 여자와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전 그녀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시라고 말했고 그 때문에 제가 집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10: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셨다, 게리.
4: 무슨 일로요?
10: 집안으로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내가 또다시 그의 집에 찾아오면 자기가 총을 쏘거나 그 사람 아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고함을 쳤어.
4: 네?
10: 그 사람 말이 네가 그 집딸을 개종시키려고 애를 쓴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4: 저는 그 친구를 개종시키려던 게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믿음에 대해 전한 것뿐이에요.
10: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유대인은 없어.
4: 아,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10: 내가 미친 것 같다고 하더라. 나도 동의한다고 했더니 잠잠해지더라.
4: 그런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10: 그 좀비에서 떠나. 넌 지금 내 인상을 망치고 있는 거야.
4: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 이게 저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걸요.
10: 그건 종교도 아니야!
4: 하지만 아버지, 매번 회당에 가실 때마다 토라의 두루마리와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에 입을 맞추시잖아요. 그 두루마리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10: 그 이름 말하지 말래도?
4: 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10: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4: 아버지,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 신성모독이야? 넌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은 나에게 말하지 말거라.
4: 그때는 1957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대화하기를 멈추셨고 삶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후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셨죠. 전 미 국립과학재단 장학금을 받은 상태였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0: 시편 91편 1절은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0: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개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솜씨.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식품 전달 체계, 개미 스타일입니다. 비록 작은 가정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충분한 음식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마리 개미 군집은 어떠한 조직이나 쇼핑 리스트도 없지만 음식이 떨어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들 개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개미 군집은 물과 음식물을 공급함에 있어서 일꾼 개미에게 의존합니다. 아침에 일꾼들은 주로 집으로 운반할 수 있는 이슬 방울들을 찾습니다. 물의 일부는 동료들과 공유하며 다른 일부의 물은 미성숙한 개미들이 아직 자라고 있는 유아방으로 보내집니다. 이 물은 유아방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적시는 데 사용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일꾼 개미들이 수집해서 이 군집 안의 모든 개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분배되어지며 음식은 대부분의 경우 토해내는 방법으로 공유됩니다. 군집 내의 이러한 공유함이 얼마나 넓게 퍼져서 행해지는지를 알고자 과학자들이 한 일꾼 개미에게 방사 활성화된 꼬리가 붙여진 설탕물을 주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꼬리표가 붙여진 것이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에게 공유되어졌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이 동일한 양의 꼬리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음식의 공유로 그 군집의 모든 일원들이 언제나 동일한 양의 음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일꾼 개미의 배고픔은 전 군집의 배고픔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고도 놀라운 창조주의에서 고안된 식품 공급 체계는 음식물이 귀한 기간 동안에도 개미 군집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은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시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며 왜 지옥에 가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방송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가을에 실시되는 생방송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작정하시고 후원하신 그 후원금들이 지금의 BBN 방송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담긴 그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송 사역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방송 사역의 놀라운 결과와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시면은 매년 생방송 후원 행사인 나눔의 경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풍성한 말과 정보들이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헛말과 빈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비와 눈이 내려서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듯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거짓과 빈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내뱉은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한낮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3시간이 지났어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낮이 밤처럼 되었어요. 두려워진 구경꾼들이 흩어졌어요. 기분 나쁜 침묵이 언덕에 가득 찼어요. 다시 3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6: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5: 십자가 제단에 못 박히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거룩하신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눈을 돌리셔야만 했어요. 장장 3시간 동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번제물에 불같이 쏟아졌어요. 제단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잠깐 동안 지옥을 겪으셔서 우리가 영원의 지옥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해 성전 제단에서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마다 죄를 가리기 위해 피가 뿌려지던 특별한 방을 가렸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여셨어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나의 어린 양이 온 세상 죄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제물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보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죽었어요. 한 군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자들의 희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약속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들은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버리거나 공동묘지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영예로운 무덤에 묻히도록 계획하셨어요.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친구 니고데모는 그분의 숨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닦고 모략 35kg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쌌어요.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값비싼 방부처리용 향료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시체를 요셉의 새 무덤에 놓았어요.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려 막은 후에 집으로 갔어요. 이것은 왕에게 걸맞은 왕실 장례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한편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싹싹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의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한 달에 4달러를 받고 일한 소년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주당 6달러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 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은 BBN 한국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명기 2장 7절 세 번에게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어떤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그런 고조된 상태는 잠깐만 지나가고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가인 어느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는 곳은 광야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이 저자는 광야를 지나면서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광야를 가지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고통이 없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픔과 상실 또는 고통이 힘든 곳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그 저자가 배운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장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족정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고 또 야곱은 모두 광야를 이 세 분들은 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그 부르신 것도 역시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도우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광야길에서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광야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신 적 있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광야를 경험할 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전자를 만약의 삶, what if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그러나의 삶, 대반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죠. 예컨대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잘 살 것이다. 만약 경기가 잘 풀린다면 성공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정 위에 세워진 what if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견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했던 조건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나의 삶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악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최악의 케이스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삶 앞에는 어떠한 난관이나 불행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새겨진 믿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조건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불가능과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집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but 그러나를 선포하며 달려갈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려질 만큼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나에 걸맞지 않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소년의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쏜 새총에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백내장을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아들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산발 그 총을 쏘는 바람에 두 눈에 총알 조각이 들어가 박히게 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찰 그런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절망을 하고 매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할 일은 정작 이 소년 본인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서 제 마음의 빛마저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빛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는 실제로 이 믿음으로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점자를 읽으면서 공부한 결과 영국 최고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고 나중에 영국 의회에 진출을 하고 글래스톤이 수상을 하고 있을 때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조건이 나를 어게인스트 할 때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악한 조건이 나를 막아서도 우리는 but을 선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며 그 악조건을 극복하며 살아가시는지.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but 그러나를 선포하고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반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대표적인 헬레니스틱 시리였죠. 헬라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부활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두개인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담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끔찍한 최악의 현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일곱 가지의 현상이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했던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without foundation, 베이시스가 없다고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세 번째로 사도들이 거짓 증인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17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14절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번역한 책에는 whole Christian faith is wrecked. 이 wrecked라는 것은 파손한다, 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우리 믿음 자체가 파선한 배와 똑같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다섯 번째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 시즌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 시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시즌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만일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그 피가 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디비니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건 것입니다. 부활이 부인되면 모든 것이 다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로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을 것이다. 즉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죽음 앞에 소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죽음 그 자체로서 끝난 것입니다. 영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현세적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더 편하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 위에 세워진 역사가 되고 기독교가 남긴 모든 문화와 업적은 사기극에 불과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절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The worst hypothesis.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가정의 케이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열한 일곱 가지 현상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19절이 끝나고 나면 20절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나요? 그러나, but.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망하고 허무하게 되고 아무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뻔했는데,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 전 여기에 위대한 그러나의 선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적 가정을 다 뒤집어버리고 대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단어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본질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모든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엎고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가정을 다 뒤집고 but he has been raised,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 크리스천 삶의 본질도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but,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크리스천 삶은 모든 부정적 사건과 불가능의 가정을 뒤집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but,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돼요. 모든 자가 나를 대적해도 but,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가도 but,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스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대반전의 승리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천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첫 열매를 확신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으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최소한 두 가지 차원의 의미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제일 첫 번째 열린 그 열매가 사과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그 다음부터 열리는 모든 나무는 다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첫 열매가 감이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다 감이 열리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똑같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름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Feast of First Fruit. 이 초실절, 제일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시게 되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waving offering. 그래서 요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초실절을 드리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레위기 23장 10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즉 안식일이 있고 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날,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우리가 보통 유월절이 오면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기 때문에 unleavened bread,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이 일주일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기간 동안에는 안식일이 한번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첫날을 구약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나요? 유월절 기간 중이었어요. 즉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 날 공관복음서에는 이 유월절을 목요일 저녁으로 묘사를 했지만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유월절을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나가시는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exactly 초실절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구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초실절의 곡식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곡식은 보리 단인데요.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보리 수확을 제일 먼저 하는 지역이 게네스렛 평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요. 남쪽에는 유대 지역에는 한 달 내지 한 두 달 정도가 지나야지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지킨 후에 7주 후인 즉 50일째 되는 날 맥추감사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맥추감사절기.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펜티코스트가 바로 맥주감사절이고 초실절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은 반드시 선데이가 됩니다. 초실절도 선데이지만 오순절도 반드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이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오셨어요. 자,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열매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첫 단추를 주님이 여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첫 단추를 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이 임하는 첫 단추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첫 단추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창을 여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단추임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질 수 있고 바른 궤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의 노력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모든 문이 열리던가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지 못할 불가능의 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열게 할 때 그때 인생의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예수님이 첫 단추가 될 때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첫 단추가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분이 이니시티브를 띄고 첫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때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되고 사역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린 부터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든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바른 소속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라인이 21절과 2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 우리 모든 인류가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차원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느 라인에서 태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라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마치 부산행 열차를 탄 사람이 그 열차 안에서 뛰고 앞뒤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차는 부산에 도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라인에 선 사람은 뭘 해도 결국 아담이 가야 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의 라인,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라인이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와야지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임하고 참된 차원의 복이 임하는데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에는 옮겨놓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부활하신 능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아담 라인에 서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라인으로 옮기셔야 돼요. 오시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공급받고 생기를 공급받고 참된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국민일보를 봤더니 천정은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피아니스트였대요. 근데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영어 캠프 디렉터도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일을 잘했는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일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쉴 새 없이, 너무나 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쉴 새 없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 너무 잘 되는 것도 위험해요. 쉴 틈도 없을 만큼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요,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뼈에도 암이 들어가 있고 폐, 기도, 경추, 골반 전반에 암이 다 퍼져 있어요. Too late. 의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 자매님이 누구한테도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차라리 외국으로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계획을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다니는 한 언니를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을 몸도 살아날 수가 있어. 이 언니의 이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중에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불행의 원인을 그분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질병 앞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죽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이분 안에 있으면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내가 공연히 두려웠구나. 죽으면 천국인데 왜 슬퍼해야 되나. 암도 알고 보니 선물이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단어이고 가장 싫어했던 단어인데, 암도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말이죠. 실제로 이분이 암을 통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선물이 분명하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암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확신이 돌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분이 53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지금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가운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질병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죄악의 고통의 문제 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소속되실 때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처리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불행과 나에게 주어진 질병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까지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완성의 날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끝나고 진정한 차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질까요?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즉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마지막은 부활의 순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텔로스란 단어,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는데,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세 가지 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는 것,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이건 바로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어요.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Almighty.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왕노로 다신다. He is reigning. 주님이 왕노로 다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면 사망 자체를 유황불모 속에 던져버림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생명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현실적 삶의 현주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그리고 그때 회복되어질 우리의 영광,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장사 완성의 날이 어떠한 날이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 세상 끝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0: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중국 의사 한 분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리원양이라고 하는 리웬리양. 우리 한국말은 리원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우한에 있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사스처럼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 워닝을 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 사람을 처벌을 했어요. 악한 그 루머를 유포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가운데서 리원양이 본인이 교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결국 교병 때문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그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백한 게 나와 있었어요. 만일 내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시 이 폐렴에 걸리는 환자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나 자신의 고통에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분을 향한 추모의 글이 인터넷상에 조회수가 6억 7천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며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지 6억 7천만 명이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왔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몰라서 조금 끝날 부분에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장성화 자매님이 나오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는 분이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4살짜리 아들과 태중에 있는 아기 부인을 두고 34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분해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주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날의 영광을 바로 안다면 완성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But 그러나의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서서 혼자 고통을 당하며 투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오시를 모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프랑스의 유명한 루브르 미술관에 비치된 모나리자상이 잠시 도둑맞은 적이 있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몇 달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루브르 미술관을 방문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둑맞은 모나리자상이 있는 그곳을 구경하러 온 것이겠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와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쓰라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에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늦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땅을 치며 통곡한 적은 없었는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 영혼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서정호 강사의 다민족 이해와 캠퍼스 선교 비전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자라서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죠. 1.5세는 이중문화의 언어에 익숙합니다. 한국어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듣고 알아듣고 하는 거 잘하죠. 말하는 거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익숙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해질수록 한국 문화, 한국 언어, 부모들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동생이랑 엄마랑 막 싸운대요. 그걸 왜 싸우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랑 동생이 하는 말이 같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권위, 문화 이런 것들이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갈수록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이 싫은 게 아니라 부모가 갖고 있는 모습 들이랑 나랑 다른데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때로는 인종차별이나 소수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마이너리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인종차별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편견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요. 브리지 제너레이션이에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문화를 이해하니까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문화 사이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네 문화 사이에. 자기가 언어를 하고 할수록 또 문화를 이해할수록 다른 나라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달란트예요. 제가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블레싱 제너레이션이래요. 그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면서 블레싱 제너레이션이래요. 자기들 못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것만 마음만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 문화와 여러 이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막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대도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이거를 초점을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유태인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자기 유태인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철저한지 먼저 저한테 실망하니까 너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주려고 그래. 넌 누구냐? 넌 차이니스냐? 넌 재피니스냐? 넌 코리안이냐? 이걸 정확히 해줘야 돼요. 2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보고 물어볼 때 Are you Chinese나 아니면 Are you 뭐 Japanese나 아니면 Asian이나 그렇게 주로 물어보는데 I'm Korean 그러면 코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 못하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그죠? 더 심해진다. 자 시간이 빨리 가니까 자 이래서 2세대 정체성을 보면은 역시 한국 유산과 전통 가치를 이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경험을 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그죠? 네? 러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한국 교회나 공동체 나가서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미국 문화, 한국 가정, 한국 교회에서부터 내재된 가치와 권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 코리안 value나 코리안 그 부모들의 parent authority 같은 것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문제는 정체성의 발견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심어줘야 돼요. 왜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 우리는 코리안이야. 이걸 잘 설명해줘야 돼요. 잘. 잘 경험시켜주고.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성공해야 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 애를 많이 씁니다. 네?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졸업을 많이 못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들 그럽니다. 야, 무슨 사회과학 열심히 해서 전문의를 해야지, 어? 의대를 가든지, 어? 법대를 가든지, 막 강요를 합니다. 예? 그죠? 아, 게다가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 너는 한국 사람이야. 똑똑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어? 하면서 강요 우학사부터 막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서 모델 마이너티아노는 아주 사람 죽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도와줘야 돼요. 예? 이런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제너레이션 갭이나 인터컬처럴 스트라이브스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요. 저희 제 아이들은 1.9세라 볼 수 있습니다. 2살, 3살에 왔기 때문에. 예. 가끔 가다가 어려운 얘기해서 말이 안 통하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구나. 왜냐면은 영어,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 문법에 의존한 한국말이에요. That's not Korean language. That's based on the English grammar. So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 네. 네? 근데 코리안 컬처를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니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가 코리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특징들은 지도력을 추구하면서 개인 사업을 추구하는 걸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그걸 뭐, 리서치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인종 문화 사회, 그리고 주류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지도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가 지도력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특권 얻을 수 있는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서 그 지도력을 갖게 해주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 이 책에서는 지도력의 가장 핵심은 썰빙이라고 해요. 썰빙.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자연적인 리더십은 크리스천 리더십은 썰빙이다. 썰빙할수록 그것이 막 퍼져나가고 리더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두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성기겠어요? 다섯 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성기겠어요? 더 많이 성기면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다섯 언어 한 사람이 리더 되기 좋겠죠. 다섯 나라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기 좋겠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성기는 걸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우리의 그, 내추럴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블러드라고 하죠. 스피리처 블러드예요,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요, 인종적으로 친밀해서 한국인들이나 뭐 에이션이나 모이긴 하지만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특정된 한국인만의 교회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울리는 그런 문화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EM 인스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조직에 있으면 그런 조직에 가려고 그래요. 뭐 에이션 뭐 조직 뭐 이런 것에 그리고 이제 같은 인종적 환경 또 그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예비를 드리기 좋아해요. 이왕이면 EMEC에 중국인도 중국인 2세들도 부르고 해서 자꾸 모이게 하세요. EMEC 그냥 퍼져서 아시안 EMEC로 막 오고 싶어하면 미국 애들도 뭐 아시안 랭귀지 원하는 애들을 와서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이론인데 이거의 핵심은요 결국 조직과 조직이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우리가 시스템을 공격을 해야 돼요. 예? 시스템을 공격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 다민족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나 또 그 옆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하는데, 뭐, 아시안들은 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한국, 타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접근해 봤고, 그 다음에 미국 1.5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수단, 모잠비크, 뭐 세네갈,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수단이 있겠구나. 어쨌든 뭐 그렇게 접근해 봤고, 뭐 유럽은 뭐 독일, 터키, 러시아, 중동은 팔레스타인, 이란, 이집트, 수디아라비아, 뭐 이렇게 접근해 봤고, 남미는 브라질,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과테말라, 파나마에서 유학생들과 또 포스닥에 온 사람들, 방문 교수 가정들을 초대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 팔레스타인 2세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요. 뭘 보여주냐면은 이스라엘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우리 땅이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땅인데 뺏겼어. 팔레스타인 2세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막 슬퍼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푸에르토리코의 선문인데 그리고 여기는 저 이란의 성사람입니다. 이란이고 여기는 동생.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왔고 여기는 중국인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교제를 하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접근했냐면은 첫째가 길거리에서 접근했어요. 길거리에서 접근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노동자부터 접근했습니다. 노동자부터 접근했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교회 미국 교회에서 아니면 지역 교회 어디에서 운영하는 ESL 코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갑니다. 가면은 각종 노동자들이 다 와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방을 붙였습니다. 잉글리시를 가르쳐주겠다. 리딩이나 그래머를 가르쳐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를 했더니만 이분이 먼저 왔어요. 야, 이분이 이란에서 왔어요. 이란에서 왔는데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나이스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모슬렘인이었다가 지금은 그때 당시에 민족 종교인 조로아스테리안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보니까 자기도 성령에 관심이 많대요. 그 어떤 성령의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자기가 나도 우리도 성령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같이 교제하면서 성령부터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뭐 우리는 어쨌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같이 성경 공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면서 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 집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이 젊어요. 이거 이 사람이 그때 26밖에 안 됐어요. 그죠? 전혀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밥, 그 엄마가 밥도 해주고 해서 먹고 막 친하게 지냈습니다. 1년 동안 잘 교제하고 갔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맞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동생이고, 여기 이제 박사과정하고 있고, 딸은 오스트리아에서, 그래서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장로님이고, 교회도 개척했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야, 뭔가 하나님이 서광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성육고 오는데 이번에 왜 왔냐면 영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영어 배우러 왔어요. 진짜 영어가 안 돼요. 1년 만에 돌아가서 영어 절대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춥고 저희가 되게 추워요. 아이오와가. 그러니까 춥고 이 따뜻한 지역에서 살다가 오렌지 먹고 살다가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떨다가 그냥 1년 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아프리카 수단에서 왔고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젓가락을 주는데 젓가락을 싹 옆에 손가락으로 탁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그래도 다 드셨어요. 한 접시 다 드셨고 그리고 아기가 났어요. 이쁘죠? 네, 우리 같이 이제 축하하고 방문해서 모슬렘입니다. 아무튼 재밌게 지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아이오와 대학 박사과정 에서 교육학 같이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저희 모임에 이제 이거 문화 모임이에요. 문화 모임 저희 가정에서 할 때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터키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디오니소스나 바카스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얘기하다가 어떻게 더 가까워졌냐면은 딸이 소녀시대의 팬이에요. 그냥 소녀시대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터키에서까지 알려져 있어요. 소녀시대. 여기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에서 왔고 우리 사랑스러운 일본 자매. 예. 저희와 같이 교제하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 자 이분이요 일본 전통 차를 따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전통차는 아무나 따르면 안 되고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따라야 돼요. 그것을 저희 집에 와서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잘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기독교 학교 나왔는데 기독교인 아니에요. 일본 기독교인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티 만드는 도구들을 보여주고 쭉 이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티를 집어넣고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면도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돌리죠? 돌리고, 두 번 돌리고. 뭐 영어 유창하지 않아요? 그냥 뭐 땡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요. 질문. 네.
2: 같은 사람 짱둥이 동생
1: 누가?
2: 아니 화면 다른 사람
1: 똑같은 사람이 아까 그 사람.
2: 네.
1: 아 저요? 아 그거는 나중에 질문이 별로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나중에 자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자, 같은 사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통 차이 예식도 해서 먹고요. 또 교제도 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히로미. 아, 이 아주 그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했어요. 예. 그리고 누가 보면도 거의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 그놈의 빨리빨리 때문에 결국엔 망했어요. 한국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한국의 빨리빨리 의식, 패스트런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다민족 접근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 들어온 사람한테는 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돌려서 너 예수를 어떤 분이나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지 하다가 너 옥셉했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편이 박사 포스닥 와서 마치고 돌아가는 시점에 있어서 이제 제가 급하니까. 오늘은 이 돌아가기 2주 전에 결판을 내야겠다. 그리고서 아이렉트로 얘기했어요. 그때 안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 책을 꼭 보세요. 일본 목사님이 한국인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일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1500년대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후로 300년을 기독교를 탄압을 해서 거다 죽였습니다. 저 이 당시에 일본 인구가 2천만이 넘었어요. 2천만. 그 중에 80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엄청 많은 인원이잖아요. 거의 4%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보니까 아니 이 기독교 믿으면은 이거 우리 통치 다 무너진다 일본 와야 된다 아유 뭐 무슨 나라가 따로 있다고 그러지 않나 무슨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고 그러지 않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탄압을 하는데요 예수님 사진을 딱 놓고 밟으라고 해요. 안 밟으면은 그냥 죽이는 거 데려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저기 가족을 연합시켜가지고 5명을 묶어놔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예요. 오호 담당제가 거기서부터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절에다 다 등록시키는 거예요. 절에다 다 등록 믿든 안 믿든 전부 절에다 등록시켜. 지금까지도 절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 어느 절이야? 그러고 어느 종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믿지 않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주 막 철저히 탄압을 한 거예요. 철저히 탄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했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잡혀갈까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느 정도 살아남았냐면 300년을 살아남아가지고 1800년 말에 미국 이렇게 나 서양 선교사에 들어오잖아 일본에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지하교에 숨어서 300년을 살아온 세대들 중에 몇 명이 교회 왔어요 예배드리러 예배드리고 다 잡혀가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한번 예수 받아들이면 배신 안 하고 계속 가는데 아주 씨를 다 없애버렸어요. 이 씨를. 300년.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요. 마치 옛날 우리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었거든요. 그거랑 같아요. 일본에서도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제가 모르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게 될 일이 안 되지. 그냥 내버려두고 보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 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태국에서 이제 방문 교수 여기 중국에서 언더로 왔던 사람 있고 이렇게 초대해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C국의 예, 한국 교포예요. 시국이 한국 교포인데, 아, 이 자매는, 이제 시국에 어느 지역은 잘 살아요. 한국 교포들이. 근데 보통 어느 지역은 참 못 살았는데, 못 사는 지역에서 왔는데, 돈이 없어갖고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들어왔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옥스퍼드 사전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랩실에서만 살았는데, 그레이드가 4.0이었습니다. 4.0 만점에 4.0을 받았었는데, 딱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땄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 와서.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졸업하고 나서 스토니브룩에 있는 뉴욕대학에 PhD로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아, 이 사람은 이 시국 여자를 따라온 한국인 학생. 네? 이렇게도 접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초대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아, 여기는 이제 시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러시아에서 온 노동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국에서 온 사람들, 학생들, 신생들 초대를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독일, 터키, 중국, 대만, 한국. 이게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터키에서 왔고, 여기 코리안 세컨 제너레이션, 여긴 대만 세컨 제너레이션, 여긴 젊은 세컨 제너레이션. 여기는 PhD 학생. 네. 이렇게 시국 이렇게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렇게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찐가 해가지고 찐가 아시죠? 찐가. 그 게임에서 걸리면 이제 벌칙 주는데 자기 댄스를 잘 친대요. 이렇게 잘 치는 게 이렇게 잘 쳐. 와. 야, 이 사람은 이국에서 왔습니다. 이국에서.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 춤추다가.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게 됐고, 이 사람이 믿게 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일본, 여기는 이국에서 왔고,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고, 요거 이제, 아, 요 사람은 대만. 여기는 미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컬처럴 컨설트랍니다. 컨설트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다. 내용이 반드시 건전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무 노래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가져오고, 얘는 액터가 되고 싶어 했어요. 네? 액터. 여기서 액터로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학교 건물을 빌려갖고 제목은 컬처 쉐어링 컨설트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다섯 개는 반드시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기독교인이었어? 그러는 다들 난 기독교인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는요 이 그냥 집회를 같이 해버려요. 안 믿는 애랑 같이 그냥 해버려요. 근데 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 뮤직 시스템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해요. 어쨌든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코리안 여기 뭐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모슬렘들 여기는 여기서 왔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선 밥 시컷 먹고서는 딱 자기들 지금 타임이래. 무슨 타임인데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리를 막 두리번두리번면서 조기사 해야겠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제가 목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고 접근 안 해요. 네?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몇 살로 보이세요?
2: 진짜?
1: 고맙습니다. 이야.
2: 40?
1: 와, 거의 비슷해요. 내년이면 50입니다. 근데, 3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저 30대 초반으로 봤어요. 네. 30대 초반으로 봤는데, 어쨌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젊어야 돼요. 이 사역 하려면 젊어야 돼요. 나이가 들은, 이렇게 안 입고 다닙니다, 전 절대로. 청바지에다가 아주 좀 이렇게 밝게, 캐주얼하게, 밝게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되고, 어쨌든, 요게 이제 인도 세컨 제너레이션, 요게 한국, 여기는 미국, 여기는 필리핀에서 온 세컨 제너레이션, 이렇게 초대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미, 뭐, 어쨌든, 근데 남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기, 히스패닉 쪽 사람들. 아, 제가 이제 노동자 사역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아, 여러분, 멕시코나 이런, 이렇게 남쪽에서 온 그 히스패닉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미국에서요, 이 사람들 없으면은 그 모든 기본이 없어져요. 기반, 모든 뭐 레스토랑이고 뭐고 이런데 기반이 없어요. 다 이 아주 맨 밑바닥 일꾼들이에요. 어느 정도 일하냐면 막 12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아주 뭐 잠깐 화장실 갔다고 계속 일하는 식입니다. 저희 아이오시티에서도 한 4, 50분 떨어진 데 터키 공장이 있어요. 털 뽑는 거. 거기서도 털 뽑는 거. 터키 공장. 예, 네.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털을 막 뽑는데 기계는 계속 오고 계속 뽑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못 사니까 어디에 사냐면은 모바일 하우스에 삽니다. 근데 모바일 하우스에 사면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민국에서 계속 잡으러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잡혀가가지고 쫓겨나고 애는 여기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황도 와요. 여기도 어떤 가정을 가보면은요, 애가 한 5명 사는데, 다 있는데, 첫째, 둘째 엄마가 따로 있고, 셋째, 넷째 엄마가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이 남미 쪽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쪽에 살 때 남편 밑에 이렇게 막 눌렸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혼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 게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3세 밑에 있는 애들은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나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텐 닫혀놓고는 막 힘들게 애들끼리 있는 여기 갔는데 세상에 먼지에다가 밑에는 메뚜기 같은 게 막 뛰어다니지. 막 개가 돌아다니면서 온통 똥을 싸고 아이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브라질 뭐 이렇게 엘살바도르 뭐 이렇게 남미 사람들 초대한 거고요. 낚시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접근하면서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역은 핵심이 저와 똑같이 접근하면 안 돼요. 그냥 저를 접근하는 걸 이해하시고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부터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니네들 문화 얘기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인디아에가 왔고 베트남에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빌렸습니다.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우리가 컬처 쉐어링 미팅을 하는데 이 좋은 미팅을 위한 장소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장소를 제일 좋은 100명이 들어가는 컨퍼런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모여서 각 나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냐면 길거리 가가지고는 5분 내에 반드시 이 사람들 접촉해야 됩니다. 5분 이상 말 시키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5분 내에. 그리고 아이오와 시티 같은 경우는 추워가지고 겨울이기 때문에 5분 이상 같이 떨고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5분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여기 학생이고 이름이 뭐고 나 한국에 왔는데 지금 너를 우리 모임에 초대하고 싶다. 다민족, 난 이제, 다민족, 애칭의 마이너리티 에듀케이션 전공하고 있는데, 널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모임은 컬처 쉐어링이니까 너 와서 니네 나라 문화를 소개하거나, 아니 노래를 소개하거나, 아니 무슨 음식을 소개하거나, 아니 무슨 학교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아니 뭐든지 소개해라. 넌 너 얘기만 하면 된다. 와라. 그럼 우리가 맛있는 것도 준비해줘서 네가 코리안 푸드도 먹을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와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틀 이내에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메일을 받고 전화를 받든지 전화가 되면 이메일이랑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틀 안에 반드시 이메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페이스북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페이스북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음 만남이 기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인원이 한 700명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했죠, 저희가. 자, 학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저는 무슨 문화를 나누냐. 저는요, 이스라엘 문화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가르쳐 줄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갖다 막 가르쳤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얘기를 몰라요.

0: 사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여러분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스페인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여 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또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